이 시간에는 9월 10일 목요일에 러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간해 드리겠습니다. 러동신문은 일면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절 기념 국기개양식 및 중앙순서 모임이 엄숙히 진행되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기념행사에 참석하신 소식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경줄 경축행사에 초대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하신 소식을 영상사진 문헌들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 즈음하여 여러 나라 국가 수반들이 번이어 온 축전들을 싣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공화국 창건 78돌세 즈음하여 청년 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을 드린 소식과 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국창군 78돌쇠 즈음하여 청년 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을 드린 서식을 싣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이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장병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한 서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 경축 행사에 초대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을 위한 연회가 진행된 서식, 공화국 창건 78돌쇠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토론회가 진행된 서식을 사진들과 함께 주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 경축 공연이 진행된 소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을 온 나라가 성대히 경축한 소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 경축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의 무도회가 진행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국경 관문 도시의 풍취를 더해주는 또 하나의 장점을 이런 제목으로 신의주 불고기 전문 식당이 새로 건설되고 준공식을 진행한 소식과 국제 청년 축전에 참가하는 조선 청년 대표단이 출발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2026년 장애자 및 애호가 탁구 경기가 진행된 소식과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 이런 제목으로 청년 일꾼들과 제일 동포들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국제 소식들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1948년에 창작된 가요 인민공화국 선포의 노래를 관현악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명한 기상이 비껴있는 성스러운 국기를 우러러 숭엄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영광찬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가 개양되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역사를 휘황한 미래로 줄기차게 빛내어가는 영광스럽고 보람찬 투쟁에서 힘과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바쳐갈 불같은 열망으로 작년은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국가 수반의 선창에 따라 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국가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민의 복리와 국가의 장성 발전을 도모함에 무한히 성실하며 공화국 헌법을 철저히 수호하고 법적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며 사회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고수하고 사랑하는 조국에 충성하여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무궁토록 이어가는 데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갈 것을 성스러운 국기 앞에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 국경들이 즈음하여 전체 인민에게 보내는 축하 연설을 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경들이 즈음하여 나라의 부강과 발전을 위해 줄기찬 창조와 진함없는 헌신, 책임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전국의 근로자들과 인민군 장병들, 그리고 온 나라 가정들의 열렬한 축하와 감사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국의 빛나는 여정을 지원하며 조국과 언제나 숨결과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해외 교포 조직들, 해외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고 해외

0: 열렬한 애국심과 지혜,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굳게 믿고 우리 국가에 강대하고 번영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앞당겨올 틈없는 신념과 의지를 선언한 김정은 동지의 열정적인 연설은 참가자들을 세차게 격동시켰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우렁찬 만세 환호송이 장례를 진감하며 터져올랐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독창적인 인민대중 제일주의 국가건설 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국가의 불멸한 영광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역사적 성업의 전위에서 지칠 줄 모르는 정열과 완강한 분투로 인민이 부여한 중대한 책무를 다해 나갈 철속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1: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경절 경축 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9월 9일 평양의사당에서 공화국 창건 78돌 경축 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역사적인 단재 9차대회가 가리킨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관건적인 전진 행정에 애국의 열정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보람과 영예를 안고 그처럼 고대하던 영광의 시각을 맞이한 참가자들은 오매도 그리며 뵙고 싶던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을 더 위대하게 하고 우리 진보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서 우리 당과 뜻과 의지를 함께하며 진함 없는 헌신으로 이룩한 노력적 성과들을 안고 9월의 경축 행사에 초대되어 온각 분야의 대표들을 따뜻히 축하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국과 자기의 운명을 하나로 잇고 공화국의 승리와 영광에 바쳐가는

0: 오스트리아 윈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조 책임자와 성원들은 공화국의 창건은 자주권을 수호하고 빈얘기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있어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오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영도가 있어 우리 인민이 미제 무력 침공을 짓보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일없게 지켜냈으며 수십 년간 지속된 적대 세력들의 온갖 군사적 도발과 위협 속에서도 국가 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사수할 수 있은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각하의 세련된 영도에 의해 조선은 세인을 놀려오는 기적적 성과들을 일으켜 나가는 나라로 공인되고 있으며 그 국제적 지위와 역할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 발전에 쌓아 올리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조선인민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전면적 국가 발전의 사회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고 있다. 평화와 정의를 갈망하는 인류의 염원에 배치되길 세계도처에서 전쟁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은 조선이 선택한 자주의 길,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길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다.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안아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 한편 노무니아 체스코에서 진행된 토론회에 대해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 짓게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
1: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받들고 최치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혁신의 기상을 고조시키며 기세 좋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최치공업성과 단위 일꾼들은

0: 갖고 있으면.
1: 다음, 원산 신발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제품의 질 제거와 새 제품 개발에 계속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최태웅 특파기자는 원산 신발공장 실험실장 최유철, 기술준비실장 김남혁 동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 그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3: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신발이 운동 신발인 특성에 맞게 신발창의 경량화, 질 제거에 머를 박고 각 기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발창 생산의 주얼레인 용화비닐창의 발파를 실현해서 신발창을 종전 질량의 60%로 경량화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접착제와 접착 방법들을 연구해서 생산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 신발 창의 침성, 누름률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폴리 유마비닐 창을 대신해서 폴리우레탄, 열 가수성 팀성체도 생산에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공장에서는 설비 현대화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식 재단기, 굽성 냉각기, 숫자식 재봉기, 문양 재봉기 등을 새로 구비해서 제품의 질 제거와 함께 생산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2: 그새 제품 개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4: 네, 공장에서는 올해 1차 도안 합평회, 2차 제품 품평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안실의 몇몇 도안가들만이 아니라 공장 조합원들 모두의 대중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앞선 단위들의 경험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면서 인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모두 합평회에 제기하여 생산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5: 다음, 5.18 정부가 최근에 있었던 대규모 산사태와 큰물에 의한 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총 피해자 수는 3만 2,9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약 7,570채의 살림집과 1,800헥타르 이상의 농경지, 그리고 도로, 다리 등 하부구조들이 파손 및 파괴됐습니다. 13개의 수력발전소가 피해를 입어 전력생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다음, 온화한 나라의 연구집단이 벼종자가 비소리를 감수하는 경우 더 빨리 싹튼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식물은 외적인 자극에 매우 민감하며 그에 반응할 수 있도록 진화됐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식물들은 해가 비치는 쪽으로 자라는 방식으로 빛에 반응하며 어떤 식물들은 잎을 다칠 때 그것을 말아 올립니다. 식물의 뿌리가 아래로 자라고 줄기가 우러 자라는 것은 식물이 지구의 중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밝혀진 데 의하면 식물은 농마알갱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농마 형성체라고 부르는 세포 속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세포 내에서 그것을 침전시키는 방식으로 중력의 방향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빗소리가 물속에서 훨씬 더 크며 물이나 땅 속에 2 내지 3cm 깊이에 있는 종자들은 비가 내릴 때 불과 2 내지 3m 거리에서 분사식 기관의 소리를 들을 때와 맞먹는 음압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집단은 비에 의해 산생되는 소리파가 종자 속의 농마 형성체를 진동시켜 종자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그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빗소리가 종자에 주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집단은 벼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에서 연구사들은 약 8,000개의 벼종자를 고가 낮은 물탱크에 놓습니다. 그중 일부는 떨어지는 물방울에서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놓아 소리파만이 가다울 수 있게 했습니다. 비 내리는 세기를 모방하기 위해 물방울의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수중 청음기를 이용하여 떨어지는 물방울이 내는 소리파를 측정하고 그것을 비 내리는 날의 무릉댕이와 못, 습지, 토양에서 측정한 자료와 비교한 결과 실험에 이용된 소리파가 자연계에서 비에 의해 산생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비에 의해 노출된 벼종자들을 관찰해 본데 의하면 다른 종자들에 비해 30 내지 40%나 더 빨리 싹 텄습니다. 실험에서는 빗소리와 벼종자의 성장 사이에 호상관계가 밝혀졌습니다. 연구집단은 종자들이 땅면이나 물면 가까이에 있을 때 수분을 더잘

흡수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 집단은 빗방울에 의한 물리적 진동이 작은 농마 형성체를 진동시키기에 충분한 것을 측정했습니다. 빗방울의 크기와 끝 속도까지 고려한 결과 빗방울이 실제로 물이나 토양 속에 있는 정자의 농마 형성체를 진동시키기에 충분한 진동을 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윤희곤, 함영희였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당은 앞으로도 무한한 활력과 왕성한 열정으로 인민을 위해 정을 다하는 헌신의 당, 변함없는 어머니 당으로 자기의 무겁고도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이며, 어떤 전지풍파가 닥쳐와도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기의 본분에 무한히 충실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는 인민들의 복리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그 하나하나가 빛나는 글씨로 이루어지는 감동 깊은 화폭들이 수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처 다 꼽아볼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눈부신 실체들마다에는 인민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안겨주고 최상의 것만을 마련해주기 위해 늘 마음쓰시며 인민 헌신의 요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냐는 총비서동지의 열화 같은 진정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인민을 품에 안으시고

건설물은 마땅히 그 지리에 서서 최상의 곳이어야 한다. 이것이 경야는 총비소동지께서 창조와 건설의 전 과정에 구현해 가시는 절대의 원칙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한 행복과 문명의 실체들에 고인

0: 서슴없이 군이고 험한 가시밭도 웃으며 헤쳐나가는 인민이 수호자, 인민이 참된 복무자가 되려고 한다고 졸졸히 말씀하셨습니다. 인민이 수호자, 인민이 참된 복무자,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시려는 경의하는 청수동지 순고한 인민간 애민의 우지가 그대로 오려 있습니다.
1: 위대한 조선노동당은 인민의 삶과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는 진정한 어머니 당입니다. 언젠가 경의하는 총비서동 측에서는

국기 개양식 및 중앙선서 모임이 엄숙히 진행된 소식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경절 경축 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 경유하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보도가 있고 20시 23분에 기적 창조의 선구자들로 키워주시오.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절 기념 국기 개양식 및 중앙선서 모임이 엄숙히 진행된 소식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경절 경축 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하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예보와 중기해상예보. 22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절 기념 국기 개양식 및 중앙선서 모임이 엄숙히 진행된 소식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경절 경축 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하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보도가 있고 22시 27분에는 방송극을 보내드립니다. 사랑의 품. 23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23시 34분에는 혁명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이후에 진행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지혜였습니다. 영광찬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가 개양되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역사를 휘황한 미래로 줄기차게 빛내어가는 영광스럽고 보람찬 투쟁에서 힘과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바쳐갈 불같은 열망으로 작년은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국가 수반의 선창에 따라 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국가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민의 복리와 국가의 장성발전을 도모함에 무한히 성실하며 공화국 헌법을 철저히 수호하고 법적 의무를

국가에서는 우리 사회주의업이 전진할수록 기쁨과 만족이 커가는 것이 아니라 리상과 포부가 더 먼저 크게 자라고 있다고 하시면서 오늘보다 더 높이 더 많은 목표를 세운 내일을 위해 투쟁하고 우리식의 발전을 힘있게 이룩해가고 있는 우리 혁명의 현실은 우리 국가의 무한한 잠재력과 단결된 힘,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역력히 과시하고 있으며 이 혁혁한 발전은 바로 다름 아닌 슬기로운 조선인민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다고 운명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며 나라에 충성하는 정의로운 인민의 마음과 노력들이 불광역의 기동이 되어 우리 국가의 빛나는 오늘을 힘껏 떠받들고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자기 국가에 대한 남다른 긍지와 자부, 열렬한 애국의 감정, 그리고 조선인민의 뛰어난 재능과 강한 자존심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다 강대하고 보다 번영하며 보다 아름다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래를 염원하게 하고 있다고, 이러한 공통된 지향은 우리 국가와 인민 모두를 단합시키고 국력을 끊임없이 충전시켜주고 있으며 세월을 강결해갈 수 있는 자신심과 용기,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하여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보폭을 크게 하며 힘 있는 전진을 이룩해 나갈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위대한 인민, 슬기로운 인민, 용감한 인민이 가는 앞길에는 반드시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고 확언하시고 전체 인민들과 이 나라의 모든 가정들의 따스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축원하셨습니다. 위대하고 슬기롭고 영감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애국심과 지혜,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굳게 믿고 우리 국가의 강대하고 번영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앞당겨올 틈틈없는 신념과 의지를 선언한 김정은 동지의 열정적인 연설은 참가자들을 세차게 격동시켰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우렁찬 만세의 환호송이 장례를 진감하며 터져올랐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독창적인 인민대중제일주의 국가건설 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국가의 불멸한 영광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역사적 성업의 전위에서 지칠 줄 모르는 정열과 완강한 분투로 인민이 부여한 중대한 책무를 다해 나갈 철속의 의지를 가다듬어

0: 상승계로 이어놓기 위한 세 단계의 투쟁은 세상에서 제일 강인하고 제일 근실하며 제일 슬기로운 조선 사람의 특질과 기계를 채용한 선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약과 그의 일취 분발하는 전인민적인 애국열의에 의해 강국 건설 사이에 또 한 페이지의 고창한 피곤역기를 아로새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우리 국가의 발전과 공세적인 전진의 여정에서 더 열렬하고 더 혁신적이고 더 완강한 분투로서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 사회주의 애국 근로자의 긍지 높은 명예를 힘있게 떨쳐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면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격정의 환호성이 경사스러운 9월의 하늘가에 미아리 쳤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은 동지 따라 우리의 아름답고 성스러운 리상과 포부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전심전력해 나갈 청춘한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1: 보도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에 즈음하여 청년 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제1번 조선상공연합회 상임리사회, 제1번 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1번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1번 조선청년상공회 중앙상임간사회, 제1번 조선인교직원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1번 조선인교육회 중앙상임리사회, 제1번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제1번 조선인체육위원회 상임리사회, 제1번 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1번 조선인의학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제1번 조선인인권협회 중앙상임리사회를 비롯한 청년의 중앙단체들과 산하조직들,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하구서방, 금강산가국단, 금강보험주식회사 등 사업체들, 그리고 청년의 각 지방본부들, 조선대학교와 각급 제1조선학교들에서 축전을 드렸습니다. 축전들은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에 즈음하여 주체위업을 개척하시고 사회주의 위협 완수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렸습니다. 축전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염원, 강국염원을 눈부신 현실로 펼쳐가시며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과 조국의 융성 번영기를 안아오기 위한 거창한 투쟁을 오직 승리의 한 길로 영도하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자주, 자립, 자위의 한 길로 줄기차게 전진해온 우리 공화국은 오늘 세계가 공인하는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격천하면서 축전들은 제1동포들은 조국 멀리 이억 땅에서도 강대한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간직하고 청년의 새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축전들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청년결성 이른돌세에 즈음하여 청년일꾼들과 제1동포들에게 보내주신 역사적 소환을 불멸의 기체로 내세우고 청년이 공화국의 권위 있는 해외교포조직으로 아로새겨온 자랑스러운 70년사를 100년, 1000년으로 이어나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의 강령적 소환을 높이 받들고 청년결성 여든돌까지의 10년간을 새로운 투쟁기로 정하고 결성세대가 이룩한 고귀한 전통을 계승하여 권위공호, 세세대 육성, 민족성 고수의 3대 주력사업을 일관성 있게 틀어지고 수행함으로써 청년을 동포대중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 동포제일주의 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축전들은 강조했습니다. 축전들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무궁번영을 위하여 주체혁명위협과 청년애국위협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주체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청년과 제일동포들의 자유로운 어버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옥체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했습니다.
0: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치워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서 우리 국가의 창건 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한 온 나라 인민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사 김정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

0: 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이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8돌을 맞으며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장병들, 청소년 학생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 만수대 운동으로는 인민의 참된 삶과 행복이 꽃피어나는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건영을 위해 고귀한 한평생을 바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음없는 그리움을 아는 군중들의 물결이 굽이쳤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당, 정권, 무력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대학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 군중들은 탁월한 국가건설 사상과 영도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시대적 모범을 창조하시고 공화국의 승승발전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국방성을 비롯하여 수도의 여러 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기관, 기업소,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부대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됐습니다.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장병들과 청소년 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절세 위인들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 조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주체의 강국으로 빛내어 가시는 경량인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당제 9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어기는 계획 수행의 초태 목표를 기꺼이 점령함으로써 전면적 국가 발전의 새 시대를 줄기차게 열어나갈 불같은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1: 시기운동을 넘어 자주로 존엄높고 자립자력으로 강대한 조국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열아의 사랑과 긍지가 영광의 구월과 더불어 더욱 강렬해지고 있는 서기에 국경절 경축행사의 절정을 장식하는 예술공연이 9일 밤 평양 의사당 앞에서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공연 장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립과 융성번영에서 천추만대의 의의를 가지는 전면적 발전의 세계적 위협을 성취해 나가는 여정에서 주체의 건국대업이 실현된 78번째 창건일을 뜻깊고도 성대하게 경축하는 평양 시민들의 격동과 환희로 설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이 국경절 경축 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 제15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 성중앙기관 일꾼들, 평양시안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혁명학원 교직원 원아들, 평양시민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부강조국 건설의 첫 페이지를 힘있게 펼치던 새 조선의 불같은 열정과 강영한 기상에 대한 추억을 불러오는 기념비적인 조국 찬가 인민공화국 선포의 노래 빛나는 조국으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공화국의 건국과 발전 횡로에 높이 올린 애국주의 주제의 명곡들이 올랐습니다. 인민의 강렬한 지향과 염원, 신성한 체험이 나온 시대의 찬가들을 열창하며 출연자들은 성스러운 국호에 인민이라는 부름을 새기고 불굴의 개척과 영웅적 진군으로 운명적인 국난들과 엄혹한 도전들을 타개하며 주체 강국의 명예와 존의를 당당히 쟁취하고 수호해온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70여 성상에 열렬한 경의를 드렸습니다. 가장 숭고한 리상과 목적을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온 우리의 신념과 노력을 위대한 새 승리로 빛내어가는 중대한 시점에서 혁명의 연대마다 견인불발의 애국의지를 북돋아주던 추억 깊은 명곡들을 들으며 관람자들은 우리의 힘, 우리의 위협에 대한 배가 된 자신심과 용기를 안고 사회주의 내 나라를 세상이 보란듯이 더욱 억세게 받들어갈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진리로 뭉쳐진 억센 힘으로 온 세계를 앞서 나가자는 건국의 원대한 이념과 포부에 충실하여 세대와 세기를 이어 쟁취한 값비싼 명예를 새로운 승리의 영봉으로 줄기차게 이어가며 조국 번영사의 한돌기 한돌기를 창조적 위헌과 불멸할 기적으로 쌓아올리려는 전인민적 사상감정을 감명 깊은 노래와 무용들로 펼쳐보인 공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경축의 밤하늘에 축포탄들이 연회 연방 터져 올랐습니다. 수천만 조선인민의 무궁한 존엄과 영예, 영웅적 투쟁과 거대한 창조력의 실체로 영광 넘친 발전 횡로와 창창한 미래를 안고 전진하는 강대국으로 온 세상에 자랑 높은 어머니 조국과 더불어 모든 승리와 영광을 성취할 우리 인민의 애국열, 혁명열을 격조 높이 구가한 공연은 국경절을 환희롭게 장식했습니다.
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8돌 경축 행사에 초대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을 위한 연회가 9일 인민문화공존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태송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연회장에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애국적인 근로자들을 영광과 행복의 단상에 내세워주는 어머니 당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신뢰의 정이 넘치흘렀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가가 주학됐습니다. 연회에서는 박태성 동지가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자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위임에 따라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초태 투쟁의 전구마다에서 증산과 창조의 혁혁한 성과들을 이룩하고 공화국 창건 78돌 경축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공로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국가 발전 사이에 유리 없는 전면적 부흥기가 휘걸쳐진 오늘의 자랑찬 현실도 맡은 혁명 처소에 순결한 양심을 고이며 근면하고 성실한 노력으로 당과 조국을 받드는 애국적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강인한 분투가 아나온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겉모습은 수수하고 소박해도 나라의 존엄과 융성을 위해 온 몫을 다하는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이야말로 우리 국가와 인민이 존경하고 또 받드는 진정한 애국자들이며 시대의 존영들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연설자는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이 당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깊이 간직하고 새로운 옥유는 계획 수행을 위한 역사적인 투쟁에서 전진하는 대우의 기수, 혁신하는 선구자가 되어 계속 훌륭한 성과를 이룩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연회 참가자들은 사랑하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무궁한 번영과 온 나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축배를 들었습니다.
1: 당제 고차대회 결정관철로 들끓는 금속공업 부문에서 철강제 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성을 이룩하기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마다돌 공업, 자립경제의 기동공업을 지켜섰다는 책임감을 안고 금속공업성과 해당 단위 일꾼들은 원가를 낮추면서도 질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중심을 두고 우리식의 철 생산 방법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기술혁신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책제철유나기업소에서 과학기술력을 증대시켜 생산 활성화의 담보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이곳 기술 집단은 정전보다 내화 재료의 사용 수명을 훨씬 더 늘림으로써 로의 보수 주기를 연장할 뿐 아니라 가동률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 항목을 선정하고 서로의 창조적 지혜를 합쳐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소열법 용광로의 가열기 교체와 재진 개통, 냉각수 개통에 대한 정비 보수를 책임적으로 하고 부분품들을 교체하는 사업을 정상화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황해제철유나기업소에서 연료 소비 기준과 샘물 속의 유황 함량을 낮추는 데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생산 공정들을 과학기술적으로 더욱 완비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단위 발전의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천리마지강유나기업소에서도 전국 산화방지제를 도입하여 전국 소비를 극력 줄였으며 선제 아변 공정의 기술 개건을 다고쳐 각종 규격의 환강과 소철리류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는 조세용 원추형 파쇄기, 대형 마감기들의 기술 상태를 개선하고 박토 처리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넣는 한편 선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도 실속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청진제강소, 보령 합금철공장, 운열광산의 일꾼들과 노동기급도 설비들의 성능 갱신과 기술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 사업을 다고쳐 생산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0: 새로운 각오와 투쟁 의지를 안고 당중앙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매진하고 있는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현행 생산과 정비 보강을 입체적으로 추진시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전력증산의 동음을 높이올려 인민경제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수행하는 한편 발전 능력이 새로 증설된 데 맞게 연지 처리 능력을 확장하며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를 세우고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했습니다. 생산 현장들의 당정책이 맥박치는 구호와 표호를 집중 개시하고 기동예술 선동대, 방송 선전차를 비롯한 선동 역량과 수단을 전개해서 노동자 기술자들의 앙양된 요리를 배가해 주었습니다. 이곳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한화투의 전기라도 더 생산할 일념으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앞세워 현존 발전 설비들의 성능을 높이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전력생산의 안정적 담보를 위해 강력한 시공 역량을 편성하고 공정 설계 자재 보장을 선행시키면서 건설 장비들을 집중.

0: 중에서 영구 제철이장 하류 온지의 증축 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수십만 립방미터의 사석을 보장하기 위해 수십 차례의 현지 답사와 협의를 통해서 발파의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건설자들은 굴착기, 유압식 적재기, 화물 자동차의 만가 등을 보장해서 수백 미터의 하류 온재에 대한 방대한 양의 성토 공사를 해제한 데 이어 장석 쌓기를 비롯한 단계별 공사 과제들도 짧은 기간에 질적 수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구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천막 목표 수행에 떨쳐나선 연합협소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전력증산투쟁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배수종합시설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1: 2026년 장애자 및 애호가 탁구 경기가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의 기간에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장애자들과 탁구 애호가들이 8개의 조로 나뉘어 조별 연맹전에 이어 승자전의 방법으로 승부를 겨루었습니다. 경기 참가자들은 대중체육 활동을 벌여오는 나날에 연마해 온 체육기술과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에서 복된 삶을 누려가는 행복 넘친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순위권에 입선한 단체들의 컵과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0: 다음, 일본 기상청이 열도의 동부 지역에 폭우가 계속 내리는 것과 관련하여 7일 도쿄와 치바현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높은 급의 비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우로 11개 도현에서 3,662여 개의 학교와 대학이 문을 닫았으며 도쿄에서는 철도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강철남, 김주경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렸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전천을 비롯한 자강도의 일부 지역과 대관, 온송에서 오전 한때 안개가 꼈으며 대영단을 비롯한 양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과 아침 사이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강계의 아침 최저 기온은 4.6도씨로서 당일 최저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맹산, 전천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과 내일 중부 이남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날씨는 선선하겠습니다. 바람은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초당 1, 2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서해안 지역에서 북서풍이 초당 1, 2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2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으며 내일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씨로서 평년보다 2도씨 낮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7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해주, 사리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성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는 오후에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신의주 25도씨, 해주 사리원 24도씨, 강계 23도씨, 원산 21도씨, 함흥 24도씨, 청진 23도씨, 해산 22도씨, 남포 25도씨, 라선 23도씨, 개성 22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4도씨 26도씨 신의주 15도씨 27도씨 해주 14도씨 28도씨 사리원 14도씨 27도씨 강계 9도씨 26도씨 원산 12도씨, 26도씨, 함흥 11도씨, 27도씨, 청진 11도씨, 24도씨, 해산 6도씨, 23도씨, 남포 15도씨, 27도씨, 라선

0: 위도씨 25도씨, 개성 15도씨, 26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나십니다. 오늘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리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리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3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있습니다.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4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5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6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7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지으신 부르의 고전적 명작 터벌가를 보내드렸습니다.

0: 5만금의 금은 보화에도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법애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라고 하신 아버지 원수님의 대해 같은 사랑이 넘치 흐르고 있습니다. 진정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아버지 원수님의 따뜻한 품,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고 따사로운 우리 당의 품이 있어 평범한 근로자의 자식들이 이처럼 자국을 떠매고 나갈 육군으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심히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우리 학생 선임들의 행복 넘친 저 모습, 기쁨 넘친 저 노래소리는 우리 궁전의 자랑으로 되고 있습니다.
1: 김옥양 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궁전 현관에 들어선 우리의 눈앞이 헐 청년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 명제가 숭음이 안겨왔습니다.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의 법애들입니다. 앞날의 저서는 우리 어린이들의 것입니다. 김일성, 1989년 4월 15일 뜨거운 격정에 휩싸여 있는 속에 우리는 홀에서 과장 오광복 동무를 만났는데 그는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 사랑을 꽃피워주시려 바치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심혈과로고는 끝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귀중한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억만금도 아낌없이 기울이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우리 만경대 학생 전원군부는 종합적인 과외 교양 기지로서의 사명과 육아를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위력과 월성을 온 세상에 남김없이 가시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학생 선원들을 조국의 미래를 떠나 나갈 혁명의 계승자로 훌륭히 키우는 사업은 어떤 사업과도 비길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만경대 학생 선원군은 아버지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는 배움의 궁전, 행복의 요람으로 더욱 훌륭히 일궈졌습니다. 2014년 5월 이곳을 찾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만경대 학생 선원군을 나라의 방들인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는 사랑의 요람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훌륭히 개관하기 위한 운종 깊은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2015년 11월에는 훌륭히 개관된 우리 궁전을 찾으시오 궁전의 수많은 현대적인 교육설비들과 악기, 체육기자재들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운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 그의 얘기를 듣느라니 새해를 맞을 때면 아이들과 함께 춤도 추시고 솔맞이 공연도 보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아이들의 행복 넘칠 내일을 축복하시며 궁전 정원에 나무도 선수 심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오려와 가슴이 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훌륭히 꾸려진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을 돌아볼수록 졸세비인들의 사랑 속에 일도선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관하고 보니 수령님과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솔맞이 공연을 진행하였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이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다고 하시던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갈리신 그 음성이 들려오는 듯 싶었습니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으시어 우리 아이들의 궁전을 세상에 둘도 없는 행복의 요람으로 변모시켜 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가슴에 미쳐와 쉬 걸음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궁전을 돌아보며 우리는 저도 모르게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 특색 있다고 평가하신 과학홀이 그러했습니다. 조선지도 대형 사판, 지구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인공지구 위성 운반 로켓 은하 3모형, 천정에 밤하늘의 은하수를 형상한 장식들, 황홀한 꿈의 세계를 방불케 하는 궁전안을 돌아보는 우리에게 과장 오광복 동무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뜻깊은 그날에 궁전이 완전히 변모되어 처음 와보는 것 같으며 마치 동화 세계에 들어갔다 나온 것만 같다고 궁전을 이용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하신 가슴 뜨거운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우리는 선풍금 소리가 울려나오는 온화한 서조실에도 들려보았습니다. 어머니 당에서 마련해준 멋진 선풍금을 타며 교원의 지도 밑에 예술적 기량을 높여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도교원 류은실 동무의 목소리도 마이크에 담았습니다.
3: 우리 궁전에서는 지난

요로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많은 금메달과 은메달을 쟁취하였으며 국제 어린이 및 청소년 예술 작품 축전에서 특별상을 수여받는 것을 비롯해서 지난 기간 우리 궁전 서정원들이 저국의 명예를 높이 떨치었습니다.

0: 특히 400여회의 예술 공연과 280여회의 경제 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려 여러 차례 걸쳐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하기에 세계의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학생 소년들의 행복상과 재능을 보고는 조선의 학생들이 최고이다. 세상에 부러움 없이 자라는 조선 어린이들의 맑고 명랑한 모습과 행복한 미래를 실제 보게 되었다. 조선 어린이들의 행복 넘친 모습들과 기쁨에 넘쳐있는 귀염둥이들은 일생 가슴에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겠다 하며 격찬을 터쳤습니다.
1: 후대들을 위한 어머니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은 궁진 합숙에도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와 만난 합숙 경리 홍덕철 동무는 말했습니다.
2: 우리 만경대 학생선 운전 합숙에도 경애하는 아버지 김종훈 선생님의 뜨거운 사랑과 운정이 구호대나 꽉 차있는데 정말이지 우리 궁전 합숙을 돌아본 사람들은 행복이 넘치는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경탄을 터칩니다.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합숙 내부에는 합숙을 이용하는 학생 선생님들이 병이 날세라 제때 치료를 해주는 의무실이며 온갖 조건이 갖춰진 학습실들, 포근한 이불들이 정돈되어 있는 침실들과 대중식사실과 특별히 꾸려진 생일식사실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우리 학생 선생님들의 기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합숙의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 학생 선생님들의 행복한 생활이 펼쳐져 있고 세상에 다시 없을 친어버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1: 정녕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의 요람, 사랑의 궁전입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의 품이 있어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랫소리는 내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끝없이 울려 퍼지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궁전을 떠났습니다. 행복의 요람, 사랑의 궁전을 찾아서 기행을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 국경들이 즈음하여 전체민에게 보내는 축하 연설을 하셨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경들이 즈음하여 나라의 부강과 발전을 위해 줄기찬 창조와 진함없는 헌신, 책임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전국의 근로자들과 인민군 장병들, 그리고 온 나라 가정들의 열렬한 축하와 감사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국의 빛나는 여정을 기원하며 조국과 온전한 숨결과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해외 교포 조직들, 해외 동포들에게도

0: 과소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주거나 지었습니다. 위대하고 슬기롭고 영감한 우리 민의 열렬한 애국심과 지혜,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굳게 믿고 우리 국가에 강대하고 번영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앞당겨올 틈없는 신념과 의지를 선언한 김정은 동지의 열정적인 연설은 참가자들을 세차게 격동시켰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우렁찬 만세 환호송이 장례를 진감하며 터져올랐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독창적인 인민대중 제일주의 국가건설 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국가의 불멸한 영광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역사적 성업의 전위에서 지칠 줄 모르는 정열과 완강한 분투로 인민이 부여한 중대한 책무를 다해 나갈 철속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1: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경절 경축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9월 9일 평양의사당에서 공화국 창건 78돌 경축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역사적인 단재 구차대회가 가리킨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관건적인 전진행정에 애국의 열정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보람과 영예를 안고 그처럼 고대하던 영광의 시각을 맞이한 참가자들은 오메도 그리며 뵙고 싶던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을 더 위대하게 하고 우리 진보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서 우리 당과 뜻과 의지를 함께하며 지남없는 헌신으로 이룩한 노력적 성과들을 안고 9월의 경축행사에 초대되어 온 각 분야의 대표들을 따뜻히 축하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국과 자기의 운명을 하나로 잇고 공화국의 승리와 용광에 바쳐가는 생을 가장 영예롭고 행복한 삶으로 여기는 애국자들의 대우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국가의 활기찬 발전과 당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제일 비결로 무궁무진한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가 발전의 전례 없는 앙량기를 지속적인 상승계로 이어놓기 위한 세 단계의 투쟁은 세상에서 제일 강인하고 제일 근실하며 제일 슬기로운 조선 사람의 특질과 기계를 지원한 선거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약과 그의 일치 분발하는 전인민적인 애국열의에 의해 강국 건설사에 또 한 페이지의 고창한 피곤욕기를 아로새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우리 국가의 발전과 공세적인 전진의 여정에서 더 열렬하고 더 혁신적이고 더 완강한 분투로서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 사회주의 애국 근로자의 긍지높은 명예를 힘있게 떨쳐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면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격정의 환호성이 경사스러운 9월의 하늘가에 미아리 쳤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은 동지 따라 우리의 아름답고 성스러운 리상과 포부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전심전력해 나갈 청춘한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2: 보도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 시점에서 로마니아, 오스트리아, 체스코, 스르비아에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의 기간에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해당 나라의 정당 단체 인사들과 주체서상 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 성원들이 참가한 토론회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니아 사회주의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선인민의 운명개척과 자주적 발전에서 획기적 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공화국의

0: 한 것은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자주적인 국가건설 사상가로서의 빛나는 승리였다. 지난 78년간 조선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동지,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끈질긴 제재 압살 책동 속에서도 사비주의 길을 따라 굳굳이 걸어왔다. 주체의 나라 자주강국으로 위용떨치고 있는 조선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전 세계 진보적 인류의 희망의 등대로 되고 있으며, 조선노동당의 사회주의 건설 경험은 수많은 진보 정당들에 있어서 귀중한 본보기로 된다. 주체사상연구 스르비아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자주 독립국가 건설에 관한 조선인민의 염원을 실현시켜 주신 분은 바로 김일성 주석이시라고 하면서 절세위인의 건국업적을 상세히 전하고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세워진 합법적 국가의 탄생이었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쥔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게 되었다. 조선인민은 김일성 주석을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신 건국의 어버이로 끝없이 경모하며 그이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있다. 오스트리아 윈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도 책임자와 승원들은 공화국의 창건은 자주권을 수호하고 빛내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있어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영도가 있어 우리 민이 미제의 무력 침공을 짚으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지켜냈으며, 수십 년간 지속된 적대 세력들의 온갖 군사적 도발과 위협 속에서도 국가 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사수할 수 있은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각하의 세련된 영도에 의해 조선은 세인을 놀래오는 기적적 성과들을 이룩해 나가는 나라로 공인되고 있으며, 그 국제적 지위와 역할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백두산 최스코 조선 친선협회 위원장은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 발전에 쌓아 올리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분열의 업적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조선인민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뿌리에 굳게 뭉쳐 전면적 국가 발전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고 있다. 평화와 정의를 갈망하는 인류의 염원에 배치되기,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은 조선이 선택한 자주의 길, 자비적 국방력 강화의 길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다.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안아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 로마니아 체스코에서 진행된 토론회들에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
1: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 종신을 받들고 최취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혁신의 기승을 고조시키며 기세 좋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0: 제피공업성과 단위 일꾼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의 애국적 열의를 분출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박력있게 내미는 한편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각종 설비와 부속품 보장에 힘을 얻으면서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검독광업연합협서의 일꾼들과 광부들이 전망성이 좋은 갱 막장들의 채굴 역량을 집중하고 집단적 경쟁 열풍을 일으켜 매일 광물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은파광산의 광부들은 과학기술을 증산의 기본 거리로 들여지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 선광실수율을 높이고 전차와 광차를 비롯한 설비들의 운반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많은 양의 광물을 증산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 청년광산에서는 사갱건설과 운반 노선의 중량화를 실현한 데 맞게 압축기와 파쇄 설비들의 성능을 부단히 제고하면서 매일 광물 생산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해선 청년 광산에서도 합리적인 채광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일정 계획을 드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평제련소의 연전의 직장과 연재련 직장, 아연전의 직장의 노동자들도 공정 간 맞물림을 치밀하게 하고 제품의 실수율을 제고해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해서 정전보다 생산성을 1층 제고하고 있습니다. 대동강 축전지 공장과 시중광산, 리원광산에서도 직장별, 작업반별, 교대별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조직 전개해서 생산 계획을 드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1: 당의 지방발전 정책에 의해 지난해 새로 일떠서 준공한 구장군 엇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질 제고에 특별히 힘을 넣으면서 군안의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여러 가지 새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구장군 업공장 책임사 라준혁입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종업원들이 주에 2차 이상 문다외 방법으로 기술 학습을 진행하는데 제품의 특성이라든가 제품에서 극복해야 될 점들을 배운 내용들 생산 활동 속에 구현해서 지금 현실의 미감에 맞는 새로운 옷 제품들에 대해서 원만히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반들에서 기능이 높은 기능공들이 올인 기능공들을 한두 명을 맡아가지고 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급 이상의 기능급수가 올라갔습니다.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수요는 나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전에는 네 가지 생산 지표밖에 없었습니다. 공장에서는 기술 준비실에서 새 제품 개발조를 따로 모아가지고 품평회를 진행해서 한 달에 2차 이상 새 제품을 개발합니다. 새 제품을 개발하면 우리는 이새 제품을 도화중앙산업미술국에 도안 등록 창작을 요구한 다음에 도안 창작에서 합격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이것을 매달마다 중성적으로 생산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공장에서는 19개의 지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의 종업원들은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좀더 힘을 넣고 좀더 박차를 가해서 인민들이 너도나도 좋아하는 너도나도 먼저 찾는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0: 원산 신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제품의 질 제고와 새 제품 개발에 계속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최태웅 특파기자는 원산 신발 공장 실험실장 최유철, 기술준비실장 김남혁 동무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3: 그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4: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신발이 운동 신발인 특성에 맞게 신발창의 경량화, 질 제고에 뭐를 받고 과학기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발창 생산에 주얼로인 용화비닐 창의 발파를 실현해서 신발창을 종전 질량의 60%로 경량화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접착제와 접착 방법들을 연구해서 생산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 신발창의 팀성, 누름률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폴리 용화비닐 창을 대신해서 폴리우레탄 열 가수성 팀성체도 생산에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공장에서는 설비 현대화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식 재단기, 굽속 냉각기, 숫자식 재봉기, 문양 재봉기 등을 새로 구비해서 제품의 질 제고와 함께 생산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3: 그새 제품 개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5: 공장에서는 올해 1차 도안 합평회, 2차 제품 품평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안실의 몇몇 도안가들만이 아니라 공장 조합원들 모두의 대중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다른 앞선 단위들의 경험도 우리 실정에 맞게 더해가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면서 인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모두 합평에 제기하여 생산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 다음, 메이코 데마스칼신고의 한 교회당에서 5일 종교 행세가 진행되던 과정에 폭발이 일어나 10명이 사망하고 6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폭발로 교회당 지붕의 일부와 부근의 벽체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잔에 묻혔다고 합니다. 같은 날 민주공화국의 킨샤사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화재로 2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6일 슬로벤스크의 불의 쇼부에 있는 한 주민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6채 살림집이 파괴되고 39명의 주민이 한지에 나앉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지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연봉 허설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식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의 구상과 결심을 철저한 행동 실천으로 받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 힘이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에 빛나는 결실을 위하여 새로운 기준, 새로운 기록이 끊임없이 창조되는 오늘의 시대는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거룩한 전함과 더불어 빛을 뿌리는 영광의 시대입니다. 역사적인 당제 구차대회 결정 관철의 첫 해부터 국가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발전 단계로의 이행을 과시하는 중대한 변화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시기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서 전년적 국가 부흥의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에서 빛나는 결실을 안아오려는 우리 당의 혁명적인 실행 의지가 다시금 과시됐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적인 실행 의지에는 경의하는 정비소동지의 혁명관, 인생관, 미래관이 그대로 비껴 있습니다.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놓고 우리는 주춤할 권리도 없고 외면할 권리도 없으며 그 무슨 조건이 지어지기를 기다릴 권리도 없다. 사랑하는 인민과 후대들을 위하여 당대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놓아야 하며 설사 온몸이 찢기고 부서진다 해도 무조건 결실을 보아야 한다는 경의하는 정비소 동지의 투철한 각오가 우리 당의 실행 의지에 관통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가, 우리 인민, 우리 후대들을 더 높이 떠받드시려는 경의하는 정비소 동지의 강렬한 열망은 그 누구도 감히 옴두를 내지 못할 방대하고도 거폭적인 대업들을 결행하게 한 근본 원천입니다.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지배인 전태식 동지는 당제 9차대회 기념 열병식에 참가하여 경의하는 정비소 동지의 강령적인 연설을 받아안던 때를 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의하는 정비소 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우리는 숭고한 리상을 향하여 또다시 투쟁에 걸개하였다고 이룩한 결실들은 소중한 것이지만 위대한 우리 국가와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이 누려야 할 복리에 비하면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우리 당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서라도 어떤 어려운 길을 걸어서라도 아름다운 조국의 미래를 반드시 당겨올 것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경의하는 청비소 동지의 연설의 구절구절을 되새길수록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조남과 더불어 빛나는 내 나라는 제일 강대해야 하고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은 세계에서 으뜸이어야 하며 우리 이민은 세상에서 제일 존엄 높고 행복한 이민으로 되어야 한다는 숭고한 애국 애민의 리상과 포부를 지니시고 위대한 기적의 새 역사를 수놓으신 경의하는 청비소 동지의 불면불어의 로고가 되새겨와 가슴 조져옴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0: 지금도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진도상에서 한 구간으로 되는 앞으로의 5년을 보다 훌륭하고 보람있는 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더욱 몰라보게 장성 발전될 우리 국가의 앞날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차게 줄기차게 일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던 경의하는 정비소 동지의 열정이 넘치신 음성이 금시 들려오는 듯 싶습니다. 더욱 몰라보게 장성 발전될 우리 국가의 앞날을 위하여 이는 조국과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위대한 애국자이신 경의하는 정비소 동지께서만이 지니실 수 있는 원대한 리상이고 강렬한 열망입니다. 이 땅 위에 인민의 천하제일 낙원을 기어이 일도세우실 의지로 경의하는 그이께서는 오늘 아무리 완벽하고 훌륭한 건축물을 내놓았다고 해도 내일에는 반드시 이를 능가하는 보다 새롭고 선진적인 창조물이 태어나야 한다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평안북도 여맹위원회 위원장 한혜순 동지가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줍니다.
2: 나날이 늘어나는 희한한 창조물들과 함께 난관이 겹사여도 변함없이 더욱 뜨겁게 실시되는

0: 인민족 시책들과 더불어 격리하는 청우비에서동 니의 사랑은 생명수처럼 흘러들고 있습니다. 농업 근로자들이 세계적 승망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실 별같은 일념을 안으시고 모든 것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농촌진흥의 새 씨를 펼치시어 훌륭한 농촌 살림집들을 곳곳에 일도 세워주고 계십니다. 나라가 어려운 속에서도 매일 탕에서 보내준 젖제품을 먹으며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자기 자식들에게 산뜻한 새 교복과 책가방, 학용품도 부담없이 안겨주는 어머니 당의 운종을 새기며 온 나라 부모들이 눈시울을 적시고 있습니다. 당을 따라 언제나 변함없이 한 길만을 꿋꿋이 걸어가는 인민에게 이 세상 제일 좋은 것은 다 안겨주고 싶으시오. 그처럼 심혈을 기울이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그 로고에 온 나라 인민은 격정을 토치고 있습니다.
1: 지금도 어디서나 부단히 새 것과 발전을 지향하는 현실을 대할 때면 인민을 위한 대건설 전구들을 찾으실 때마다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을 보다 선진적인 것, 보다 혁신적인 것, 보다 독창적인 것으로 되게 하시려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바치신 격려하는 정비소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이 순엄이 오리옵니다. 자강도의 온화한 살림집 건설장을 찾으시어서는 사상이 일색화되어야지 건축물이 일색화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농촌 살림집 건설을 해당 지대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얼굴이 살아나게 하면서 반복감이 없게 부단히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삼광축산농장 조업식에 참석하시어서는 우리 농촌, 우리 축산의 발전 방향을 구워줄 새 출발점, 혁신적인 기준을 개척하기 위하여 시작한 삼광축산농장 건설의 목적과 그 중대한 우위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존영을 먼저 창조하고 전국에 일반화하는 것은 우리식의 전통적인 발전 방식, 발전 법칙이라고. 이를 농촌 건설과 지방 건설에 유기적으로 잘 구현해 나갈 때 우리 당의 새 시대의 농촌 혁명 강령과 지방 발전 정책 실행에서 보다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귀중한 말씀도 주신 격려하는 총비서동지. 진희주 온실종합농장 건설장을 찾으시어서는 우리의 건설 사업이 철두철미 미래에 대한 개척으로 되자면 새 것과 발전에 대한 부단한 지향성을 구현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시었고 라곤군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 사업을 현지 지도하시면서도 같은 사명과 영도의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산간지대, 해안지대, 골방지대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부단히 새로운 곳을 도입하며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건설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지방건설 정책의 중요한 요구이라고 하시면서 건설 부문 전반에서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해마다 새로운 기준, 새로운 기록을 창조하고 끊임없는 갱신을 안아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새 지방공업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시어서는 더 높은 기준을 목표로 하고 경제적 실리성과 효과성, 전망성을 최대한 보장할 때 대하여 가르치시었고 또 온화한 병원 준공식에 참석하시어서는 중요 대상 건설을 하나씩 완공할 때마다 총화 설계를 하는 것을 제도화할 때 대해 가르쳐 주시며 총화 설계가 있어야 좋은 측면은 적극적으로 살리고 부족한 점들은 개선하면서 부단히 선진적인 곳을 지향해 나갈 수 있고 한번한 번의 건설이 새로운 개척과 끊임없는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루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이십니다. 이땅 위에 일도서는 모든 창조물들이 앞선 경험을 본받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보다 제고된 현대성과 선진성, 독창성을 구현하여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입니다. 절세 위인의 슬하에서 하나를 창조해도 완벽한 것으로 창조하는 법을 배우며 국가 부흥의 당당한 개척자, 향유자들로 자라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들이 바다하는 특전 중의 특전이며 행운 중의 행운입니다. 경야는 총비서동식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오늘 우리의 전진 보폭은 전례와 한계를 초월하는 비상한 용기와 분투를 요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제9기 당중앙위원회가 내세운 변혁의 목표들은 단순히 실무적인 계획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전의를 지키며 우리 제도의 월

송을 입증하는 중대한 정치투쟁 거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나라를 인민의 웃음이 넘쳐나는 사회주의 무릉도원으로 만들고 후대들이 대대손손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만족을 모르며 더 많은 일감을 찾고 더 값진 재벌을 마련해가는 위대한 당의 용도 아래 이 땅 외에서는 세상에 부름없소라의 노래가 사회주의 참가로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빛나는 결실을 위하여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절 기념 국기기양식 및 조항선서 모임이 엄숙히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가리킨 혁명강력을 높이 받들고 거창한 병역과 전진을 일으켜 나아가려는 전인민적인 애국열의가 비상히 승화되고 있는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국민들과 가정들은 국경절 78돌을 맞이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 기념 국기기양식 및 조항선서 모임이 9월 9일 평양 의사당에서 엄숙히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기념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과 최고인민의 상임위원회, 내각위원회, 성중앙기관 책임일꾼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평양시안의 최고인민의 대의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기념문식장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개양하는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국기를 호위하여 의식장에 엄숙히 들어섰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애국이 끓는 피로 역사의 험난한 조행을 과감히 해치며 값비싼 승리를 전취하고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를 세계의 정상에 거연히 떠올린 영웅조선, 영웅인민의 자긍심과 강령한 기상이 비껴있는 성스러운 국기를 우러러 숭엄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영광찬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가 개양되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역사를 휴양한 미래로 줄기차게 빛내어가는 영광스럽고 보람찬 투쟁에서 힘과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바쳐갈 불같은 열망으로 장례는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국가 수반의 선창에 따라 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국가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민의 복리와 국가의 장성발전을 도모함에 무한히 성실하며 공화국 헌법을 철저히 수호하고 법적 의무를 엄격히 리행하며 사회주의 리념과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고수하고 사랑하는 조국에 충성하여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무궁토록 이어가는 데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갈 것을 성스러운 국기 앞에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 국경들에 제음하여 전체 인민에게 보내는 축하 연설을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경들이 제음하여 나라의 부강과 발전을 위해 줄기찬 창조와 진함없는 헌신, 책임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전국의 근로자들과 인민군 장병들, 그리고 온 나라 가정들의 열렬한 축하와 감사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국의 빛나는 여정을 지원하며 조국과 언제나 숨결과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해외 교포 조직들, 해외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고 해외 군사작전에 참전하고 있는 우리 군대 지휘관 병사들에게도 특별한 감사와 숭고한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는 모든 국민들의 애국심과 자각적 노력, 헌신적 기여에 의해 우리의 리상 실현은 계속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그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의 투쟁력 또한 격정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또 한 해가 다르게 조선인민의 간고한 투쟁으로 하여 국위와 존엄은 선양되었으며 존엄 높고 강력하며 평화롭고 안전하며 변혁하고 융성하는 시대를 더 빨리 당겨올 기세 또한 충촌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사회주의업이 전진할수록 기쁨과 만족이 커가는 것이 아니라 리상과 포부가 더 먼저 크게 자라고 있다고 하시면서 오늘보다 더 높이 더 많은 목표를 세운 내일을 위해 투쟁하고 우리 시기의 발전을 힘있게 이룩해가고 있는 우리 혁명의 현실은 우리 국가의 무한한 잠재력과 단결된 힘,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명력히 과시하고 있으며 이 혁혁한 발전은 바로 다름 아닌 슬기로운 조선인민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다고 운명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며 나라에 충성하는 정의로운 인민의 마음과 노력들이 불강력의 기동이 되어 우리 국가의 빛나는 오늘을 힘껏 떠받들고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자기 국가에 대한 남다른 긍지와 자부, 열렬한 애국의 감정, 그리고 조선인민의 뛰어난 재능과 강한 자존심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0: 보다 강대하고 보다 번영하며 보다 아름다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래를 염원하게 하고 있다고. 이러한 공통된 지향은 우리 국가와 인민 모두를 단합시키고 국력을 끊임없이 충전시켜주고 있으며 세월을 당겨나갈 수 있는 자신심과 용기,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하여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보폭을 크게 하며 힘 있는 전진을 일으켜 나갈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위대한 인민, 슬기로운 인민, 용감한 인민이 가는 앞길에는 반드시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고 확언하시고 전체 인민들과 이 나라의 모든 가정들의 따스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축원하셨습니다. 위대하고 슬기롭고 영감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애국심과 지혜,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굳게 믿고 우리 국가의 강대하고 번영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앞당겨올 틈틈없는 신념과 의지를 선언한 김정은 동지의 열정적인 연설은 참가자들을 세차게 격동시켰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우렁찬 만세의 환호송이 장례를 진감하며 터져올랐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독창적인 인민대중제일주의 국가건설 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국가의 불멸한 영광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역사적 성업의 전위에서 지칠 줄 모르는 정열과 완강한 분투로 인민이 부여한 중대한 책무를 다해 나갈 철속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1: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경절 경축 행사에 초대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초홍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9월 9일 평양 의사당에서 공화국 창건 78돌 경축 행사에 초대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9차대회가 가리킨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키기 위한 관건적인 전진 행정에 애국의 열정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보람과 영예를 안고 그처럼 고대하던 영광의 시각을 맞이한 참가자들은 오매에도 그리며 뵙고 싶던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을 더 위대하게 하고 우리 진보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서 우리 당과 뜻과 의지를 함께하며 진함없는 헌신으로 이룩한 노력적 성과들을 안고 9월의 경축 행사에 초대되어 온각 분야의 대표들을 따뜻이 축하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국과 자기의 운명을 하나로 잇고 공화국의 승리와 영광에 바쳐가는 생을 가장 영예롭고 행복한 삶으로 여기는 애국자들의 대우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국가의 활기찬 발전과 당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제일 비결로 무궁무진한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가 발전의 전례 없는 앙양기를 지속적인 상승기에로 이어놓기 위한 세 단계의 투쟁은 세상에서 제일 강인하고 제일 근실하며 제일 슬기로운 조선 사람의 특질과 기계를 재현한 선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약과 그의 일치분발하는 전인민적인 애국열의에 의해 강국 건설사의 또한 페이지의 거창한 변혁기를 아로새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우리 국가의 발전과 공세적인 전진의 여정에서 더 열렬하고 더 혁신적이고 더 완강한 분투로서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 사회주의 애국 근로자의 긍지 높은 명예를 힘있게 떨쳐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면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격정의 환호성이 경사스러운 9월의 하늘가에 메아리 지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은 동지 따라 우리의 아름답고 성스러운 리상과 포부를

0: 악당교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전심전력해 나갈 충천한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1: 보도입니다. 위대한 애국의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벅찬 현실은 천만 인민의 가슴마다에 애국의 잠뜻을 새겨주시며 끝없는 헌신과 로그로 나라의 전원과 위상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주시는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가 나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기자와 만난 중구역 여명연대 위원장 정연숙 동지는 이 세상

0: 상해의 경이하는 정비 서동지처럼 조국에 대한 가장 열렬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후손만대의 창창한 미래를 꽃피우는 위인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올해 새봄의 시작과 더불어 진행된 뜻깊은 식수 모임에서 격려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애국심이야말로 한계를 초월하는 기적의 힘을 낳게 하는 열정의 샘줄기이며 창조와 변혁의 원동력이라고. 우리는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부흥강대한 나라, 천하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도 세울 것이라고 두껍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치심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기울여서라도 사랑하는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 후대들의 행복을 굳건히 지키고 세상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강국을 기어이 일도 세우시려는 절세 위인의 비상한 책임감, 철속의 의지가 두껍게 오려 있습니다. 언제인가 김정일 애국주의와 관련한 자신의 사상 감정을 소박한 식으로 표현한다면 흙이 되어 뿌리 덮어주리라 이라고. 자신께서는 흙이 되어 뿌리 덮어주리라는 구절이 들어있는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을 사랑한다고. 그것은 노래의 이 구절에 자기의 한 몸을 깡그리 바쳐서라도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숭고한 사상 감정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신 격려하는 청비서동지이십니다. 우리 대에 반드시 바로 여기에 후대들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앞당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앞당겨 오시려는 격려하는 청비서동지의 유라 같은 애국의 세계,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고귀한 인생관이 비껴 있습니다.
0: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거룩한 애국 헌신의 세계의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가며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정진구를 심차게 다그쳐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만경대구역 칠골일동 처급여명위원회 위원장 김현아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우리 인민 모두의 가슴속에 간직된 애국주의는 격려하는 청비서동지를 높이 모신 공화국의 국민된 궁지와 자부심이며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조국을 끝없이 빛내어갈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오늘날 애국은 말이나 구호가 아니라 당과 국가의 결정, 지시를 무조건 집행하고 부여된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으로 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칠골일동 처급여명위원회에서는 칠골혁명사적지에 대한 정성관리 사업을 매일과 같이 진행하여 모든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덩굴이 유아시대 정리, 올림역학 사업을 비롯한 저온 일도 적극 찾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과정에 우리는 경외하는 청비서 동지의 애국의 리상과 퍼부를 가슴에 지니고 모두가 단결하여 그 실현을 위해 분투할 때 멋해낼 일이

세우면서 차기준 사기록 창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강도 공급 탄광의 탄부들이 고속도 굴진 경기를 맹렬히 전개하는 것과 함께 한 교대 도화기, 다음 교대 도화주기, 교대당 한탄차 도화기 등 여러 가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이면서 매일 속탄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조양 탄광에서는 교대 용량과 작업 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굴진 순환당 진도를 높이면서 예비 탄밭을 넉넉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천 탄광을 비롯한 다른 탄광들에서도 새 기술 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종전보다 운반 능력을 1.2배로 높이고 막장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늘리면서 매일 계획보다 많은 양의 속탄을 캐내고 있습니다. 연합급소의 탄광 청년 돌격대원들이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의 불길 속에 굴진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자강도 공급 탄광 차광수 청년 돌격대, 무진대 청년 탄광 오중읍 청년 돌격대, 신입 탄광 김진 청년 돌격대에서 부족되는 설비와 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교대별 굴진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여 기름진 탄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개천 탄광 지령조 청년 돌격대와 봉천 탄광 차광수 청년 돌격대, 조양 탄광 김광철 청년 돌격대원들이 굴진 개설을 누리고 막장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화를 보장하면서 굴진 순환당 진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량강도 리모관리국의 일꾼들과 노동

0: 축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통나무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 지책에 의해서 전전의 새 모습을 펼치고 있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불고기 전문 식당이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대중급양 봉사기지로 훌륭히 일어섰습니다. 국경 관문도시의 명당 자리에 특색 있게 건설된 수백성 능력의 식당에는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봉사실들이 현대적으로 꾸려져 있으며 각종 주방 및 봉사 설비들이 급전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8일에 진행된 신의주 불고기 전문 식당 준공식에는 평안북도와 신의주시의 일꾼들, 근로자들, 건설자들, 식당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최용만 동지의 준공 사에 이어 토론이 있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는 신의주 불고기 전문 식당의 준공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혁명적 당풍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을 위한 헌신의 여정을 쉼없이 이어가시는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에 고귀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리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도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 근로자들이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며 건축공사의 깨끗한 양심과 헌신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수백 그루의 수정이 좋은 나무와 꽃 관목들로 주변 풍치를 일신시킨 데 대해서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도에서 연관 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봉사에 필요한 각종 설비와 비품들을 확보하고 식당의 운영 준비 사업을 예견성 있게 내밀었다고 말했습니다. 식당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은정 속에 마련된 건물과 시설들을 애호관리하고 우수한 요리 기술과 경험을 일반화하며 봉사 조건과 환경을 더욱 개선할 때 대해서 그들은 언급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는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제 구차대회가 펼친 다양한 진로 따라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전면적 국가부흥의 사회시대를 줄기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성업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식당을 돌아봤습니다. 이날

0: 볼 수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휴양소는 문을 연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 수많은 근로자들이 찾아와 휴양의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그들 중에는 맡은 일터에서 일을 잘해서 혁신자로 선언한 노동자,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여러 혁신자들도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까?
1: 그럼 우리 휴양소를 직접 돌아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어떻습니까?
0: 네, 그렇게 합시다. 화장동지 혁신 조기 파이는 조 선한문과 경연은 청주동지께서 친히 이름을 불러주신 군감 헌성이 아닙니까?
1: 예, 그렇습니다. 기자동지가 옳게 보셨습니다.
0: 예.
1: 경연은 청주소동지께서 신설 공사장을 찾으셨을 때 삼보구역의 숲을 이룬 소나무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시면서 나무 껍질이 시뻘겋고 줄기가 장대처럼 길게 올라가다가 끝부분이 보석가처럼 생긴 것이 바로 금강홍성이라고 다성이 불러주셨습니다. 정말이지 휴양소에서 키 높이 자란 소나무들을 낡아같이 보면서 그것이 금강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0: 네, 그렇습니까?
1: 그날 경의하는 청주소동지께서는 언포글로다 휴양소가 자리 잡고 있는 것과 같이 금강홍성도 자라고 온천 용출량도 많은 명당자리는 그 어디도 없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0: 예. 과장동지 여기 그 휴양소 구획은 대체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 예, 우리 휴양소 구획은 휴양각 구획, 숙소 구획, 온천장 구획, 온천 치료장 구획 이렇게 네 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1: 이 자리가 바로 경의하는 청주소장님께서 몸소 충동 태풍을 끊어주신 그 깊은 자리입니다.
0: 예. 네, 그때 경의하는 청주동지께서 역사가 오랜 온포온천 지대에 부단한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에 걸맞는 또 다른 문화 휴양지

0: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스님 군할 경야는 청비소동지께 어떤 해소를 해드렸습니까?
1: 경야는 청비소동지께서는 수승견인 지례시에 오시어 물온도를 물어보셨습니다.
0: 예.
1: 그래서 제가 물온도가 38도씨부터 40도씨 사이라고 말씀올렸습니다. 경야는 청비소동지께서는 40도씨면 물온도가 따갑다고 하시면서 37도씨부터 38도씨 사이가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0: 예. 예, 여기 언포운트.

0: 세계료가 인민들한테 베풀어지는 그 배려가 얼마나 정말 고마운 건지, 와, 정말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진짜 표절이게 느꼈습니다.
1: 자, 그럼 즐겁게 보내십시오.
0: 네,
1: 고맙습니다.
2: 종용 무심히 보낼 수 없는 기쁨의 한 척 한 척, 가슴 뭉클 조조되는 행복의 순간 순간입니다. 휴양소의 그 어디를 가봐도

지금까지 1980년에 창작된 시, 저국에 대한 생각을 보내드렸습니다. 랑송이 공운방송은 저명철이었습니다.

험난한 조행을 과감히 해치며 값비싼 승리를 전취하고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를 세계의 정상에 거연히 떠올린 영웅조선 영웅인민의 자긍심과 강력한 기상이 비껴있는 성스러운 국기를 우러러 숭엄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영광찬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가 개양되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역사를 휘황한 미래로 줄기차게 빛내어가는 영광스럽고 보람찬 투쟁에서 힘과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바쳐갈 불같은 열망으로 작년은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국가 수반의 선창에 따라 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국가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민의 복리와 국가의 장성발전을 도모함에 무한히 성실하며 공화국 헌법을 철저히 수호하고 법적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며 사회주의 리념과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한국의 미래를 염원하게 하고 있다고. 이러한 공통된 지향은 우리 국가와 인민 모두를 단합시키고 국력을 끊임없이 충전시켜주고 있으며, 세월을 당겨나갈 수 있는 자신심과 용기,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하여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보폭을 크게 하며 힘 있는 전진을 일으켜 나갈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위대한 인민, 슬기로운 인민, 용감한 인민이 가는 앞길에는 반드시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고 확언하시고,

0: 한종운동 시께서는 국가발전의 전리없는 앙양기를 지속적인 상승기회로 이어놓기 위한 세 단계의 투쟁은 세상에서 제일 강인하고 제일 건실하며 제일 슬기로운 조선 사람의 특질과 기계를 재현한 선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약과 그에 일치 분발하는 전인민적인 애국요리에 의해 강국 건설사의 또 한 페이지의 고창한 변혁기를 아로새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식에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우리 국가의 발전과 공세적인 전진의 여정에서 더 열렬하고 더 혁신적이고 더 완강한 분투로서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 사회주의 애국 근로자의 긍지 높은 명예를 힘있게 떨쳐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면서 뜻깊은 기념 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격정의 환호성이 경사스러운 9월의 하늘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은 동지 따라 우리의 아름답고 성스러운 이성과 포부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전심전력해 나갈 충철한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1: 보도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 즈음에서 로마니아, 오스트리아, 체스코, 세르비아에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의 기간에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나라의 정당 단체의 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단체 성원들이 참가한 토론회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니아 사회주의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선인민의 운명개척과 자주적 발전에서 획기적 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공화국의 창건은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자주적인 국가건설 사상과 로선의 빛나는 승리였다. 지난 78년간 조선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동지,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끈질긴 제재 압살 책동 속에서도 사회주의 길을 따라 꿋꿋이 걸어왔다. 주체의 나라 자주강국으로 위용떨치고 있는 조선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전 세계 진보적 인류의 희망의 등대로 되고 있으며 조선노동당의 사회주의 건설 경험은 수많은 진보 정당들에 있어서 귀중한 본보기로 된다. 주체사상연구 세르비아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자주독립국가건설에 관한 조선민의 염원을 실현시켜주신 분은 바로 김일성 주석이시라고 하면서 절세위인의 건국업적을 상세히 전하고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전체 조선민의 총의에 의하여 세워진 합법적 국가의 탄생이었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민은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진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게 되었다. 조선인민은 김일성 주석을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일도세우신 건국의 어버이로 끝없이 경모하며 그 일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있다. 오스트리아 윈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소 책임자와 성원들은 공화국의 창건은 자주권을 수호하고 빛내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있어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영도가 있어 우리민이 미제의 무력 침공을 짓부시고 저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지켜냈으며 수십 년간 지속된 적대 세력들의 온갖 군사적 도발과 위협 속에서도 국가 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사수할 수 있은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각하의 세련된 영도에 의해 조선은 세인을 놀래는 기적적 성과들을 이룩해 나가는 나라로 공인되고 있으며 그 국제적 지위와 역할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 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 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조선인민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둘이에 굳게 뭉쳐 전면적 국가발전의 새 시대를 심차게 열어나가고 있다. 평화와 정의를 갈망하는 인류의 염원에 배치되게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은 조선이 선택한 자주의 길,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길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다.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안아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 로마니아 체스코에서 진행된 토론회들에서는 경의하는 총위서동식에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습니다.
2: 당중앙위원회 제국이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종신을 받들고 제치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0: 노동계급이 혁신의 기상을 고조시키며 기세 좋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재치공업성과 단위 일꾼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초자리에 놓고 그들의 애국적 요리를 분출시키게 한 사상공세를 박력 있게 내미는 한편,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각종 설비와 부속품 보장에 힘을 넣으면서 경제 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검도광업윤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광부들이 전망성이 좋은 갱 막장들의 채굴 역량을 집중하고 집단적 경쟁 열풍을 일으켜 매일 광물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은파광산의 광부들은 과학기술을 증산의 기본고리로 틀어지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여서 선광 실수율을 높이고 전차와 광차를 비롯한 설비들의 운반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많은 양의 광물을 증산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 청년광산에서는 4갱 건설과 운반 노선의 충량화를 실현한 데 맞게 압축기와 파쇄 설비들의 성능을 부단히 제고하면서 매일 광물 생산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해산 청년광산에서도 합리적인 채광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일정 계획을 더딤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평제련소의 연전의 직장과 연제련 직장, 아연전의 직장의 노동자들도 공정 간 맞물림을 치밀하게 하고 제품의 실수율 제고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해서 종전보다 생산성을 일충 제고하고 있습니다. 대동강 축전지 공장과 시중광산, 의리원광산에서도 직장별, 작업반별, 교대별 사회직 경쟁을 활발히 조직 전개해서 생산 계획을 더딤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지속적인 건설 신화로 평양 번영기의 새 역사를 수놓아가는 수도의 건설자들이 열렬한 애국심을 안고 화성 전역에서 새로운 혁신 세계록 창조의 낮과 밤을 줄기차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림집과 공공 건물 및 기단층 봉사망을 비롯한 모든 공사 과제가 지난 시기에 비할 바 없이 방대하지만 전체 군민 건설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안고 맡은 공사를 전격적으로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성요단 지휘관들과 군인 건설자들이 애국의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맡은 공사 과제를 드틈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만 5천여 평방미터의 덩지 큰 건물을 포함한 두 동의 공공 건물 공사를 맡은 요단에서는 지난 시기보다 훨씬 방대한 공사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정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공정별 작업 과제를 높은 질적 수준에서 수행하면서 투쟁세를 나날이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성중앙기관 제1, 2, 3요단들과 평양건설위원회 요단을 비롯해서 화성지구 5단계 건설에 참가한 모든 시공단의 일꾼들과 건설자들도 건축물마다에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평진건설관리국연대에서는 최근에만도 공공건물 건설에서의 판부재 리용, 실리 있는 철근 조립 기술 등 시공의 질을 원만히 보장하면서도 철근과 목재를 비롯한 자재를 훨씬 절약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창의고안들을 도입해서 공사 성과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림 녹화 사업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군인 건설자들이 대상 건설을 다고치는 속에서도 담당한 올림 녹화 구역들이 자기 고유의 특색과 미적 가치, 실용적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하는 데 중심을 두고 살림집 구역의 지대 정리와 잔디밭들에 대한 비배 관리 등을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도 평양을 인민의 복리와 사회주의 문명이 개화 만발하는 아름다운 리상 도시로 전변시키기 위해 애국의 힘과 지혜 열정을 바쳐가며, 백두산 요웅 청년 돌격대원들도 올림 경관 조성에서 나서는 기술적 여고를 철저히 지키면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건설자들의 비등된 혁명열과 애국열에 의해 지금 화성지구 5단계 건설장은 현대미를 갖춘 리상적인 도시로 나날이 전변돼 가고 있습니다.
0: 항의 운동 속에 각지에 새로 일도선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기 위한 사업들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천군 일용품 공장에서는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실속 있게 해서 직종별에 따르는 과학기술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한편, 학습 정령에 따르는 총합평가 사업을 의의 있게 함으로써 대중의 학습 요리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신포시 옷 공장에서는 고급 기능공들의 역할을 계속 중시하면서 종업원들의 평균 기술 기능 급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천군 옷 공장에서도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 데 몰을 박고 경험 발표회와 기술 전습 등을 정기적으로 조직해서 그 과정이 자체 기술력 강화와 제품의 질 제고, 품종 확대에 이바지되게 하고 있습니다. 부령군 식료공장의 일꾼들은 중앙과 도에서 진행되는 전시회 등의 기술자들과 함께 기능공들도 참가시켜 그들의 안목을 넓혀줌으로써 그것이

이집트의 까이라 교회에 있는 사카라 유족에서 최근 고대 무덤이 발굴되었습니다. 무덤은 4천여 년 전에 존재한 고대 왕국의 귀족의 곳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무덤의 발굴이 당시의 생활 문화와 건축술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혜련, 림영순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최 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백도의 늑과 기상으로 분투한

무장한 용감무쌍한 인민의 군대를 커다란 자랑으로 여기고 있으며 나날이 강대해지는 우리 군대의 전투적 위력에서 새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열화 같은 수건에 떠받들려 이

0: 산뿌듯이 알아볼수록 인민군대를 국가방위의 주체로서만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힘있는 역량으로서 언제나 당의 구상을 받들고 원대한 미상을 실현하는 기적창조의 선구자들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가 뜨겁게 어려옵니다. 기적창조의 선구자들로 키워주시오. 당에서 그어주는 붉은 화살표의 제일 앞장에서 내달리며 조국 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영적 조선인민군. 세상에 군대는 많아도 우리 인민군대처럼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그처럼 충실하고 그처럼 헌신적인 혁명군대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민군대가 걸어온 충성과 보답의 한 길에서 당의 수건이 하나하나 이루어졌고 인내의 기쁨과 행복이 더욱 활짝 꽃피어났습니다. 마식령과 양덕에도 미림 승마구락부와 청류인민야의 빙상장, 평양종합병원에도 정말 온 나라 방방곡곡에 일떠선 수많은 인민의 보금자리와 문화휴양지들에는 우리 당의 미상과 포부를 눈부신 현실로 펼쳐놓은 인민군 군인들의 고귀한 땀과 헌신이 역력히 깃들어 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솟아있는 곳마다에 우리 군인들이 흘린 고귀한 땀방울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귀 기울이느라면 생생히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군대의 씩씩한 발걸음 소리와 우렁찬 군가 소리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봉함이라는 그 충성의 맹세가 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강사 황정인 동문은 당의 수건 인민의 염원을 실현하는 창조의 전부들마다에서 우리 군대의 깃발은 언제나 앞장에서 휘날리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이 땅에 일떠선 수많은 창조물들에는 인민을 돕자, 저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맞자라는 고를 높이 들고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혁명적 본분을 다해온 우리 인민군대의 고귀한 땀방울이 숨겨 있습니다. 평양시 오만세대 산림집 건설의 첫 시작을 선포하던 그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군 장병들이 창조적인 건설 투쟁에서도 자기의 전투적 기재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당과 인민의 기대에 오김없이 철저한 간철로서 보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제 구차대의 높은 경단에서도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난 5년간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전초에서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는 준엄한 전장에서 또한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금마다에서 당의 명령지세를 받들어 피와 목숨, 땀으로 거대한 성과를 쌓아올리고 무수한 영웅적 위운을 기록한 우리 인민군대를 본대의 명의로 높이 평가하자는 것을 정정히 제의하시오. 시대와 인민의 열광어린 경례 속에 자랑스러운 그 이름을 빛내어 주셨습니다. 경례는 총비서 동지의 믿음을 크나큰 힘과 용기로 받아는 인민군 군인들은 나라의 이룬 곳마다에서 인민의 행복을 안아오는 조선노동당의 수건 실현의 제일 기수로 창조와 비운의 자욱을 용역히 새겨가고 있습니다.
0: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구호는 짧지만 이 속에는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우리 인민군대의 불같은 맹세와 의지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이정순 동문은 우리 인민군대처럼 조국수호의 결전장뿐 아니라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복리를 위한 창조와 건설의 모든 면에서도 강군의 위력을 떨치는 군대는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금도 우리 인민들은 수도 평양을 비롯한 어느 나라 방방곡곡에 일도서는 리상고리들과 선경마을들, 자연재해를 가시고 서산한 새 보금자리들과 지방공업혁명의 실체들을 보면서 우리 군대의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영웅적 위운에 대하여 가슴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국일의 대동란이라고 할 수 있는 최대 비상방역 기간,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자기의 피와 살도 서슴없이 바치며 결사적으로 투쟁한 군의부문 전투원들의 미도운 모습은 오늘도 인민들의 마음속에 눈물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0: 대조국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위해 낮에 밤을 이어 조서를 지켜가는 우리 군대.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의 명령이라면

얼굴을 가리지 않고 오직 알았습니다라는 대답밖에 모르고 무조건 해내고야만 한 우리 군대. 이런 용군대를 키워주신 분은 바로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십니다. 언젠가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자기 당과 생사구락을 같이 하고 당의 명령과 지시라면 그것이 군사적 임무이든 경제적 과업이든 폐입도 않고 언제 한번 뜻하는 일이 없이 가장 완벽하게 가장 철저하게 집행해내는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배우가 바로 우리 인민

군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우리 인민군대. 언제나 이런 믿음과 기대를 안고 계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기십니다. 하기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창조와 건설의 설계도를 펼치시면서도 다름 아닌 우리 인민군대를 제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지금도 국방성을 추가 방문하시어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연설의 구절구절이 귀청에 쟁쟁히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군대가 혁명적이고 강인한 기계와 애국적 열정으로 찍어간 참되고 아름다운 자국을 따라 조국의 모습이 변모되고 인민의 삶의 보금자리들이 마련되었으며 행복한 웃음이 꽃피어났다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의 두 전선에서 언제 한번 허리띠를 풀 사이 없이 고생을 도맡아 하고서도 수고했다는 최고 사령관의 말 한마디면 더 바랄 것이 없어 하고, 최고 사령관과 뜻을 함께한다는 긍지 이상 더 큰 행복이 없어 하는 혁명관 인생관을 지니고 변심 없는 한마음으로 분투하는 견실한 인민군 장병들의 모습에서 자신께서는 언제나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기십니다. 진정 우리 인민군대가 창조한 모든 눈부신 기적과 거창한 변혁, 이것은 우리 인민군대를 사회주의 건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시대의 선구자 돌격대로 내세워주시고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기의 정력적인 용도가 나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민군 장병들을 조국과 인민의 수호자로서뿐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창조자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 군대의 영광스러운 군기들이 휘날리는 이 땅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이 터치는 행복의 웃음소리는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해군 지휘 성원들, 평양시안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기념무의식장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개양하는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국기를 호위하여 의식장에 엄숙히 들어섰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애국이 끓는 피로 역사의 험난한 초행을 과감히 해치며 값비싼 승리를 전취하고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를 세계의 정상에 거연히 떠올린 영웅조선, 영웅인민의 자긍심과 강력한 기상이 비껴있는 성스러운 국기를 우러러 수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사회주의 협의 전진할수록 기쁨과 만족이 커가는 것이 아니라 리상과 포부가 더 먼저 크게 자라고 있다고 하시면서 오늘보다 더 높이 더 많은 목표를 세운 내일을 위해 투쟁하고 우리 시계의 발전을 힘있게 이룩해가고 있는 우리 혁명의 현실은 우리 국가의 무한한 잠재력과 단결된 힘,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명력히 과시하고 있으며 이 혁혁한 발전은 바로 다름 아닌 슬기로운 조선인민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다고 운명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며 나라에 충성하는 정의로운 인민의 마음과 노력들이 불광력의 기동이 되어 우리 국가의 빛나는 오늘을 힘껏 떠받들고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자기 국가에 대한 남다른 긍지와 자부, 열렬한 애국의 감정, 그리고 조선인민의 뛰어난 재능과 강한 자존심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다 강대하고 보다 번영하며 보다 아름다운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미래를 염원하게 하고 있다고, 이러한 공통된 지향은 우리 국가와 인민 모두를 단합시키고 국력을 끊임없이 충전시켜주고 있으며 세월을 강겨나갈 수 있는 자신심과 용기,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하여 보다 무거운 책임을 걸머지고 보폭을 크게 하며 힘있는 전쟁을 일으켜 나갈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위대한 인민, 슬기로운 인민, 용감한 인민이 가는 앞길에는 반드시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고 확언하시고 전체 인민들과 이 나라의 모든 가정들의 따스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축원하셨습니다. 위대하고 슬기롭고 영감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애국심과 지혜,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0: 그들의 배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국가의 활기찬 발전과 다음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제일 비결로 무궁무진한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가 발전의 전례 없는 앙양기를 지속적인 상승기로 이어놓기 위한 세 단계의 투쟁은 세상에서 제일 강인하고 제일 근실하며 제일 슬기로운 조선 사람의 특질과 기계를 채용한 선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약과 그의 일취 분발하는 전인민적인 애국열의에 의해 강국 건설 사회에 또한 페이지의 고창한 피곤욕기를 아로새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우리 국가의 발전과 공세적인 전진의 여정에서 더 열렬하고 더 혁신적이고 더 완강한 분투로서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 사회주의 애국 근로자의 긍지 높은 명예를 힘있게 떨쳐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면서 뜻깊은 기념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격정의 환호성이 경사스러운 9월의 하늘가에 미아리 쳤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은 동지 따라 우리의 아름답고 성스러운 리상과 포부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전심전력해 나갈 청춘한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1: 종합보도입니다.
2: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78돌세에 즈음하여 총련 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제1번 조선상공연합회 상임리사회, 제1번 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1번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1번 조선청년상공회 중앙상임간사회, 제1번 조선인조직원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1번 조선인교육회 중앙상임리사회, 제1번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제1번 조선인체육연합회 상임리사회, 제1번 조선문화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1번 조선인의학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제1번 조선인인권협회 중앙상임리사회를 비롯한 청년의 중앙단체들과 산하조직들,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하구서방, 금강산가국단, 금강보험주식회사 등 사업체들, 그리고 청년의 각 지방본부들, 조선대학교와 각급 제1조선학교들에서 축전을 드렸습니다. 축전들은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에 즈음하여 주체 위업을 개척하시고 사회주의 위업 완수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렸습니다. 축전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염원, 강국염원을 눈부신 현실로 펼쳐가시며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과 조국의 융성 번영기를 안아오기 위한 거창한 투쟁을 오직 승리의 한 길로 용도하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자주, 자립, 자위의 한 길로 줄기차게 전진해온 우리 공화국은 오늘 세계가 공인하는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격찬하면서 축전들은 제1동포들은 조국 멀리 이역 땅에서도 강대한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간직하고 청년의 새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축전들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청년결성 78세에 즈음하여 청년 일꾼들과 제1동포들에게 보내주신 역사적 소환을 불멸의 기치로 내세우고 청년이 공화국에 권위 있는 해외 교포 조직으로 아로새겨온 자랑스러운 70년사를 100년, 1000년으로 이어나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의 강령적 소환을 높이 받들고 청년결성 80돌까지의 10년간을 새로운 투쟁기로 정하고 결성세대가 이룩한 고귀한 전통을 계승하여 권위공호, 새세대 육성, 민족성 고수의 3대 주력 사업을 일관성 있게 틀어지고 수행함으로써 청년을 동포대중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하는 동포제일주의 조직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축전들은 강조했습니다. 축전들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무궁번영을 위하여 주체혁명 위업과 청년애국위업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주체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청년과 제1동포들의 자유로운 어버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옥체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했습니다.
1: 다음
2: 세계 언덕을 넘어 자주로 존엄 높고

0: 자립 자력으로 강대한 조국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열아의 사랑과 긍지가 영광의 구월과 더불어 더욱 강렬해지고 있는 서기에 국경절 경축 행사의 절정을 장식하는 예술 공연이 9일 밤 평양 의사당 앞에서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공연 장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립과 융성 번영에서 천차만대의 의의를 가지는 전면적 발전의 세계적 위협을 성취해 나가는 여정에서 주체의 건국대업이 실현된 78번째 창건일을 뜻깊고도 성대하게 경축하는 평양시민들의 격동과 환희로 설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이 국경절 경축 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 제15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 성중앙기관 일꾼들, 평양시안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혁명학원 교직원 원하들, 평양시민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부강조국 건설의 첫 페이지를 힘있게 펼치던 새 조선의 불같은 열정과 강영한 기상에 대한 추억을 불러오는 기념비적인 조국 찬가 인민공화국 선포의 노래 빛나는 조국으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공화국의 건국과 발전 행로에 높이 올린 애국주의 주제의 명곡들이 올랐습니다. 인민의 강렬한 지향과 염원, 신성한 체험이 나온 시대의 찬가들을 열창하며 출연자들은 성스러운 국호에 인민이라는 부름을 새기고 불굴의 개척과 영웅적 진군으로 운명적인 국난들과 엄혹한 도전들을 타개하며 주체 강국의 명예와 존위를 당당히 쟁취하고 수호해온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72호 성상에 열렬한 경의를 드렸습니다. 가장 숭고한 리상과 목적을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온 우리의 신념과 노력을 위대한 새의 승리로 빛내어가는 중대한 시점에서 혁명의 연대마다 견인불발의 애국의지를 북돋아주던 추억 깊은 명곡들을 들으며 관람자들은 우리의 힘, 우리의 위협에 대한 배가 된 자신심과 용기를 안고 사회주의 내 나라를 세상이 보란듯이 더욱 억세게 받들어갈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진리로 뭉쳐진 억센 힘으로 온 세계를 앞서 나가자는 건국의 원대한 이념과 포부에 충실하여 세대와 세기를 이어 쟁취한 값비싼 명예를 새로운 승리의 영봉으로 줄기차게 이어가며 조국 본영사의 한돌기 한돌기를 창조적 위헌과 불멸할 기적으로 쌓아올리려는 전인민적 사상감정을 감명 깊은 노래와 무용들로 펼쳐보인 공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경축의 밤하늘에 축포탄들이 연회 연방 터져올랐습니다. 수천만 조선인민의 무궁한 존엄과 영예, 영웅적 투쟁과 거대한 창조력의 실체로 영광 넘친 발전 행로와 창창한 미래를 안고 전진하는 강대국으로 온 세상에 자랑 높은 어머니 조국과 더불어 모든 승리와 영광을 성취할 우리 인민의 애국열, 혁명열을 격전 높이 구가한 공연은 국경절을 환희롭게 장식했습니다.
1: 그 다음
0: 당제 고차대회 결정관철로 들끓는 금속공업 부문에서 철강제 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성을 이룩하기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마다돌 공업, 자립경제의 기둥공업을 지켜섰다는 책임감을 안고 금속공업성과 해당 단위 일꾼들은 원가를 낮추면서도 질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중심을 두고 우리식의 철 생산 방법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기술혁신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책제철유나기업소에서 과학기술력을 증대시켜 생산 활성화의 담보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이곳 기술 집단은 종전보다 내화 재료의 사용 수명을 훨씬 더 늘림으로써 로의 보수 주기를 연장할 뿐 아니라 가동률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 항목을 선정하고 서로의 창조적 지혜를 합쳐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소열법 용광로의 가열기 교체와 재진계통, 냉각수 계통에 대한 정비보수를 책임적으로 하고 부분품들을 교체하는 사업을 정상화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서 연료 소비 기준과 샘물 속의 유황 함량을 낮추는 데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생산 공정들을 과학기술적으로 더욱 완비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단위 발전의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천리마지강연합기업소에서도 전국 산화방지제를 도입하여 전국 소비를 극력 줄였으며 선제 아변공정의 기술 개건을 다고치어 각종 규격의 환강과 소철리류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는 조세용 원추형 파쇄기, 대형 마감기들의 기술 상태를 개선하고 박토처리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넣는 한편 선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도 실속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성진제강소, 보령합금철공장, 온열광산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설비들의 성능갱신과 기술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 사업을 다고치어 생산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당중앙위원이 제9기 제4차 종지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개천지구 탄광연합협소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사회주의 애국탄 증산운동을 과감히 벌이며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리온합기업소와 각 탄광의 일꾼들은 전성청년탄광 서운철 재탄중대에서 창조된 경험과 투쟁기풍을 따라 배우도록 하기 위한 종치사업을 박력있게 벌리는 한편 제기되는 부속품과 자재보호장을 제때에 따라 세우면서 세기존 세기록 창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강도 공급 탄광의 탄부들이 고속도 굴진 경기를 맹렬히 전개하는 것과 함께 한 교대 도하기, 다음 교대 도와주기, 교대당 한 탄차 도하기 등 여러 가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이면서 매일 석탄 생산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양 탄광에서는 교대 용량과 작업 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굴진 순환당 진도를 높이면서 예비 탄밭을 넉넉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천 탄광을 비롯한 다른 탄광들에서도 새 기술 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종전보다 운반 능력을 1.2배로 높이고 막장 작업에 기계화 비중을 들이면서 매일 계획보다 많은 양의 석탄을 캐내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의 탄광 청년 돌격대원들이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의 불길 속에 굴진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자강도 공급 탄광 차광수 청년 돌격대, 무진대 청년 탄광 오중업 청년 돌격대, 신립 탄광 김진 청년 돌격대에서 부족되는 설비와 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교대별 굴진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해서 기름진 탄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개촌 탄광 기룡조 청년 돌격대와 봉촌 탄광 차광수 청년 돌격대, 조양 탄광 김광철 청년 돌격대원들이 굴진 개소를 늘리고 막장 솔비들의 만가동 만부화를 보장하면서 굴진 순환당 진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2: 2026년 장애자 및 애호가 탁구 경기가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의 기간에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장애자들과 탁구 애호가들이 8개 조로 나뉘어 조별 연맹전에 이어 승자전의 방법으로 승부를 겨루었습니다. 경기 참가자들은 대중체육활동을 벌려오는 나날의 연마회원 체육기술과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에서 복된 삶을 누려가는 행복 넘친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순위권에 입선한 단체들의 컵과 메달이 수여도 했습니다.
1: 다음. 오스트랄리아에서 강력범죄가 성행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6일 멜버른에서는 총기류 범죄로 한 남성이 살해됐으며 10대의 소년들이 말다툼 끝에 칼부림을 해서 두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날 시드니에서는 두 건의 칼부림 범죄가 발생하여 4명의 부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이상 종합보도를 마칩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내일은 9월 11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8월 초하루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꼈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전천을 비롯한 자강도의 일부 지역과 대관, 온성에서 오전 한때 안개가 꼈으며 대홍단을 비롯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과 아침 사이에 소리가 내렸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쪽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맹산, 전촌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중부 이남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날씨는 선선하겠습니다. 바람은 오늘 밤 전반쪽 지역에서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서해안 지역에서 북서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과 내일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낮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씨, 낮 최고 기온은 27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평성, 신의주, 해주, 사 하리원, 강계, 운산, 함흥, 총진, 희산, 남포, 라선, 개송시는 주로 계획했습니다. 지방 비율 내일 아침 최저

0: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퓅송 14도씨, 26도씨, 신의주 15도씨, 27도씨, 해주 14도씨, 28도씨, 사리원 14도씨, 27도씨, 강기 9도씨, 26도씨, 원산 12도씨, 26도씨, 함흥 11도씨, 27도씨, 송진 11도씨, 24도씨, 희산 6도씨, 23도씨, 남포 15도씨, 27도씨, 라손 12도씨, 25도씨, 개성 15도씨, 26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중기일기예보입니다.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9월 13일에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밖의 날들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

남쪽 지역에서 주로 개일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12일과 13일에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전국 일 평균 기온은 15일에 평년 정도겠으며, 그 밖의 날들에는 평년보다 1 내지 2도씩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2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13일에는 평양, 평성, 해주, 사리원,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신의주시에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에서는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14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15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시에서는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16일과 17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이 기간에 기온이 제일 높아질 17일 낮 최고 기온은 평양, 평성, 해주, 사리원, 남포시 29도씨, 신의주, 개성시 28도씨, 강계, 함흥시 27도씨, 원산, 해산시 25도씨, 청진, 라선시 24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중기일기예보였습니다.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3일에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1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7일에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장엄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영광찬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가 개양되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역사를 휘황한 미래로 줄기차게 빛내어가는 영광스럽고 보람찬 투쟁에서 힘과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바쳐갈 불같은 열망으로 작년은 세차게 끌어본졌습니다. 국가 수반의 선창에 따라 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국가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민의 복리와 국가의 장성발전을 도모함에 무한히 성실하며 공화국 헌법을 철저히 수호하였습니다.

오늘보다 더 높이 더 많은 목표를 세운 내일을 위해 투쟁하고 우리 시기의 발전을 힘있게 이룩해가고 있는 우리 혁명의 현실은 우리 국가의 무한한 잠재력과 단결된 힘,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명확히 과시하고 있으며, 이 혁혁한 발전은 바로 다름 아닌 슬기로운 조선인민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다고 운명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며 나라에 충성하는 정의로운 인민의 마음과 노력,

0: 성정에 애국의 열정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보람과 영예를 안고 그처럼 고대하던 영광의 시각을 맞이한 참가자들은 오미도 그리며 뵙고 싶던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을 더 위대하게 하고 우리 진보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서 우리 당과 뜻과 의지를 함께하며 지남 없는 헌신으로 이룩한 노력적 성과들을 안고 9월의 경축행사에 초대되어 온 각 분야의 대표들을 따뜻히 축하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국과 자기의 운명을 하나로 잇고 공화국의 승리와 용광에 바쳐가는 생을 가장 용의롭고 행복한 삶으로 여기는 애국자들의 배우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국가의 활기찬 발전과 단종적의 성공을 담보하는 제일 비결로 무궁무진한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가 발전의 전례 없는 앞냥길을 지속적인 상승계로 이어놓기 위한 세 단계의 투쟁은 세상에서 제일 강인하고 제일 근실하며 제일 슬기로운 조선 사람의 특질과 기계를 채용한 선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약과 그의 일취 분발하는 전인민적인 애국요리에 의해 강국 건설 사에 또 한 페이지의 고창한 피곤역기를 아로새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우리 국가의 발전과 공세적인 전진의 여정에서 더 열렬하고 더 혁신적이고 더 완강한 분투로서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 사회주의 애국 근로자의 긍지 높은 명예를 힘있게 떨쳐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면서 뜻깊은 기념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격정의 환호성이 경사스러운 9월의 하늘가에 미아리 쳤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은 동지 따라 우리의 아름답고 성스러운 리상과 포부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전심전력해 나갈 청춘한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1: 보도입니다. 위대한 애국의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벅찬 현실은 천만 인민의 가슴마다에 애국의 참뜻을 새겨주시며 끝없는 헌신과 노고로 나라의 존엄과 위상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나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기자와 만난 중구역 여명연회 위원장 정연숙 동지는 이 세상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이처럼 조국에 대한 가장 열렬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용의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후손만대의 창창한 미래를 꽃피우는 위인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올해 새봄의 시작과 더불어 진행된 뜻깊은 식수 모임에서 격려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애국심이야말로 한계를 초월하는 기적의 힘을 낳게 하는 열정의 샘줄기이며 창조와 변혁의 원동력이라고 우리는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부흥강대한 나라 천하 제일 강국을 반드시 일도 세울 것이라고 두껍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치심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강구리 기울여서라도 사랑하는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 후대들의 행복을 굳건히 지키고 세상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강국을 기어이 일도 세우시려는 절세 위인의 비상한 책임감, 철속의 의지가 두껍게 오려 있습니다. 언제인가 김정일 애국주의와 관련한 자신의 사상 감정을 소박한 식으로 표현한다면 흙이래요 뿌리 덮어주리라 이라고 자신께서는 흙이래요 뿌리 덮어주리라는 구절이 들어있는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을 사랑한다고 그것은 노래의 이 구절에 자기의 한 몸을 깡그리 바쳐서라도 저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숭고한 사상 감정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신 경려는 청비서동지이십니다. 우리 대에 반드시 바로 여기에 후대들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앞당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앞당겨 오시려는 경려는 청비서동지의 유라 같은 애국의 세계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거결한 인생관이 빗겨 있습니다.
1: 오늘 우리 민은 경려는 청비서동지의 거룩한 애국 헌신의 세계에 심장의 박동을 맞춰가며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구쳐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만경대

0: 구역 7골 1동 조급연맹위원회 위원장 김현아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우리 인민 모두의 가슴속에 간직된 애국주의는 경려하는 청비서 동지를 높임하신 공화국의 국민된 궁지와 자부심이며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조국을 끝없이 빛내어갈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오늘날 애국은 말이나 구호가 아니라 당과 국가의 결정, 지시를 무조건 집행하고 부여된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으로 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7.1동 초급여명위원회에서는 7.1혁명사족지에 대한 정성관리 사업을 매일과 같이 진행하여 모든 여명원들의 충성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전역에 달려나가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 대원들에게 송의권 마련한 로동보험 물자도 안겨주고 또 함께 일도 하면서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덩꾸리기와 지대정리, 울림녹화 사업을 비롯한 저온일도 적극 찾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과정에 우리는 경려하는 청비서 동지의 애국의 리상과 포부를 가슴에 지니고 모두가 단결하여 그 실현을 위해 분투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새기게 되었습니다.
2: 새로운 각오와 투쟁 의지를 안고 당중앙 선언의 결정관 솔에 매진하고 있는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현행 생산과 정비 보강을 입체적으로 추진시키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전력증산의 동움을 높이 올려 인민경제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수행하는 한편 발전 능력이 새로 증설된 데 맞게 연재 처리 능력을 확장하며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를 세우고 조직 사업을 치밀하게 했습니다. 생산 현장들의 당 정책이 맥박치는 구호와 표어를 집중 게시하고 기동예술 선동대, 방송 선전차를 비롯한 선동 용량과 수단을 전개해서 노동자, 기술자들의 앙양된 유리를 배가해 줬습니다. 이곳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하나투의 전기라도 더 생산할 일념으로 설비 관리, 기술 관리를 앞세워 현존 발전 설비들의 성능을 높이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전력 생산의 안정적 담보를 위해 강력한 시공 용량을 편성하고 공정 설계, 자재 보장을 선행시키면서 건설 장비들을 집중해서 용구 재처리장 하류 온재 증축 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수십만 입방미터의 사석을 보장하기 위해 수십 차례의 현지 답사와 협의를 통해서 발파의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건설자들은 구입찾기와 유압식 적재기, 화물자동차의 만가동을 보장해서 수백 미터의 하류 온재에 대한 방대한 양의 성토공사를 해제낀 데 이어 장속쌓기를 비롯한 단계별 공사과제들도 짧은 기간에 질적 수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당제 구차례비가 제시한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에 떨쳐나선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전력증산 투쟁과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 중화시설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0: 당좌인의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위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상독광산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부닥치는 애로한 난관을 자력갱생의 협력정신으로 뚫고 나가며 광물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병곤 특파기자와 만난 상독광산 갱장 박광성, 중대장들인 강철, 유림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우리 강산에서 지난해보다 두 배로 높아진 계획 수행에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달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을 힘있게 내밀 수 있는 비결은 우선 우리 강구리 애국주의 예리가 비상이 높아진 데 있고, 그에 맞게 생산 조직과 지휘를 면밀히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기간 정비보강 사업에 큰 힘을 넣어가지고 강물 생산 능력을 훨씬 늘린 데그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압축기와 차감기, 건양기를 비롯한 생산 설비들이 정상 가동을 보장하고 여기서 건양기 능력을 배로 늘렸습니다.
4: 강물 생산에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들과 창의관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건양기 안전전복장치를 제작 설치하고 설비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속도 굴진을 앞세우고 속배기 발파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연속 천공, 연속 발파를 들대어 하반년 강물 생산 계획도 넘치게 수행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 성강 공정을 해마다 부단히 확장하였습니다. 부성 공정에서 새로운 시약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정전에 비해 보다 높은 실수률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2: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맞들고 량강도 림업관리국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혁신적인 창조기풍을 발휘하며 통나무 생산에서 륜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리국에서는

0: 전반적 생산 단위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한층 강화하는 데 힘을 놓는 한편, 앞선 단위들이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내밀어 모든 일터들이 증산 열기로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백자 림산 사업소, 독립 림산 사업소에서 운수 수단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상하차 시간을 단축하며 매일 통나무 생산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유남 갱목 생산 사업소의 노동 계급은 공정 간 맞물림을 긴밀히 하면서 사이 나르기 실적을 부단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배감 갱목 생산 사업소에서는 중기계들과 륜존 기재들의 만가동 만부하에 큰 힘을 놓으면서 탄광들에 보내줄 동발나무 생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림산 사업소들에서도 드락도르와 자동차를 비롯한 운수 수단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통나무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 다음, 도이칠란드에서 7월의 공업 생산이 그 전달에 비해 1.1%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공업 부문의 생산량이 9.2%나 줄어들었다고 7일 이 나라 연방통계국이 밝혔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옥향 권주현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자요.
1: 아이고, 이젠 됐다.
0: 할머니, 여기 심은 배추도 우리 집에서처럼 클 수 있나?
1: 아, 그럼. 따뜻이 품어줄수록 더 푸르게 자라지.
0: 그건 땅이 좋아서겠죠? 맞죠?
1: 네. 그래, 땅이 거버섯이. 정호가, 우리가 여기 군당 정사에 살림을 편지도 벌써 한 달이 가까워오느라.
2: 반성극 사랑의 품.

0: 식당으로 가면서도 지각을 하지 않나. 그 군당 부부장 동지 방에서 생활하는 저 동갑이만 놓고 봐도 어? 아니 이룡감이 그 어디 갔어 이거?
1: 아이고 머리 생활반장이요?
0: 예.
1: 조국이 할머니도 안 보여요.
0: 뭐라고요? 이참 자자자 됐다. 자 다들 국수집으로 가세요다. 그 오늘도 식당에서 특식을 차려놓고 기다린다는데.

0: 여러분, 아니 군당위원회 앞이 제지 울바자 밑인가 하시오. 예? 네? 아 이게 지금 제정신이 분명한가 말이오.
1: 아이고나. 아이고, 그거 선해이군 농사일이다 보니, 아이고 내 그만 생각 없이.
0: 한심하다. 아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러나요? 예? 사도님 생각 좀 해보시오. 마을이 물에 잠긴 그때부터 우리 원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말이오. 자, 백미에 희귀한 물고기들, 각종 생활용품에 의약품까지 선물로 보내주시고, 고목 같은 우리가 뭐라고 여기 군당 총사에서까지 살도록 해주지 않았는가 말이오. 근데
1: 사도님,
0: 네 참,
1: 아이고 이 늙은 게 무슨 일을.
2: 송옥이 할머님이 아니세요? 어,
1: 아니 군당 부원이.
2: 아, 옳군요. 그런데 식당엔 가시지 않고 여기서.

0: 저기서 밖고랑을 타고 앉아 손녀와 시덕거리고 있대도.
1: 뭐? 아니, 아, 전번엔 군당위원회 압도로에 남세 종자를 심더니만. 아이고, 이러시니 이거 제 정신인가 이거? 여보게, 어서 가보자고. 어서.
0: 어서 가자.
2: 할머니, 우리는 이젠 식사 시간을 오겠다고 판장 할아버지한테 여간 먹죠.

0: 미처럼는 거사. 이 난리의 생일은 뭐고 큰 물에 길까지 막혔는데 내 부모가 오긴 어떻게 온단 말이냐. 어이구.
1: 할머니.
2: 사돈님, 그 군에서 혹시?
0: 거기선들 무슨 수가 있겠소. 소식이 다 돼도 뿔 빠진 이런 외진 곳인 우리 마을에까지 지금 당장 어떻게?
1: 아이고. 수민들에게 아닙니다.
2: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정어가.
1: 저거 할머니, 저기 방송차가 와요. 수민 여러분, 수민 여러분,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우리 대총리에 오셨습니다. 정말 기회를 입은 여기 대총리로 우리 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0: 아니 뭐라고?
2: 우리 원수님께서 오시다.
0: 아니.
2: 종료가.
1: 할머니, 아버지 원수님께서 우리 대총리에 오셨대요.
2: 뭐?
1: 다시 알려드립니다. 경례하는 원수님께서 군무리 허리치는

0: 보고를 받으신 경얄 원수님께서는 전하로 저에게 귀중한 우리 인민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대피한 주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음 놓이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는 글쎄 아직 우리 군일꾼들도 그 누구도 바보지 못한 요괴 몬길을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한달음에 달려오실 줄은 우린 믿소.
1: 원수님.
0: 콧물이 채 가셔지지 않은 험한 진창길과 흙탕물 속에 옷자락을 족시시며 피해복구 대책을 하나하나 세워주시던 우리 원수님께서는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들을 더욱 따뜻이 품에 안아야 한다고. 집을 잃은 인민들을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중요 기관들에 두리고 일꾼들은 천막에서 생활해야겠다고

0: 그게 종말인가?
1: 예. 다시금 우리 일꾼들에게 걱정 없이 좋아하는 사람보다 걱정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제일 가까이에 언제나 있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신 우리 원스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그의 승용차가 글쎄 난판에 미끄러져 내릴 때 우린 정말 있지.
0: 아니 뭐라고요? 아니 난판에 미끄러져 내릴까?
1: 어쩌면 이럴 수 있어. 왜 우리 원수님의 그 길을 막아들이지 못했는가 말이오.
0: 막아들이지 못했나요? 예. 경이하여
1: 사도님, 하늘 같으신 우리 원수님께서 평범하게 거지없는 우리 백성들이 뭐라고 그처럼 험한 길을 남먼저 헤치신다. 이 늙은 것은 마른 땅이나마 걸러앉아 철없이 제 걱정만 하고 있었어. 그런데 오늘은 여기 군당 청사에까지.
2: 사도님.
3: 자, 동갑이 자, 졸이 나갔네.

0: 자, 장군이 상장이야.
1: 가마.
0: 이번에 동갑이. 아, 이젠 꼼짝 못하고 뒤통수를 맞게 됐지. 안 그래?
1: 남의 어깨를 치면서. 조용하구려. 여기가 뭐 제 집 아니면이라오?
0: 참, 제 집이 아니면 이리 보라고요, 동갑이. 우리 군당위원장 동지가 날 생활반장으로 직접 임명하면서 준 첫 과업이 뭔 줄 아나? 임자같이 소심한 축들이 길을 펴게 하라는 게야. 아, 우리 당위원장 어른이 사람 보실 줄 알거든.
1: 생활반장? 반장이면...

0: 인 행세를 하게 되었으니.
1: 응? 그런 일이 있었구만.
0: 하긴 동갑이도 짝짓지 않을 애꾼입대다.
1: 응? 아니 새꿈같이 나는 어째서 건드려.
0: 어제 저녁 식사하고 오는 길에 주변 논밭엔 왜 몰래 들어갔지?
1: 임자가 그걸 어떻게?
0: 거기서 넘어진 벼이삭을 세우다가 제 딸 같은 당번한테 구슬구슬해서 끌려가던 그 꼴이란.
1: 응? 이거 봐라. 아니 축구란 게 언제 그걸 보고?
0: 네, 임자 체면을 생각해서 말은 더 내지 않았네만 앞으로는 관장답게 조심을 잘하라고요.
1: 아하! 그러니까 나 먼저 논판에서 벼이삭을 세우던 게 동갑이었대구만. 응? 끌려가는 나를 보고 기겁해서 논판에 구글 박히던 게 역시 임자였단 말일세.
0: 뭐라고?
1: 글쎄, 자빠지는 그 꼴이 어쩐지 난

0: 네. 신문과 텔레비전을 보니 우리 원수님께서 며칠 전에 태풍 피해를 받은 황해남도를 찾아가시고 또 어제는 언제 산사태가 내릴지 모를 거기 함경남도를 찾아주셨다지 않나요? 피해 지역 인민들이 평양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을 기다린다지. 글쎄.
1: 산대의
0: 그런데 이 늙은 것은 우리 원수님의 구기류에 아무런 보탬도 못 된다고 생각한 정말이지. 군당위원장 어른, 우린 원수님만 안녕하신다면 그 어떤 고생도 달게 여기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는 그런 위험한 길을 가시지 않게 할 수는 없나요? 네. 군당위원장 어른.

0: 위험이었는지.
1: 예, 여러분, 콧물피의 흔적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농촌문화주택의 번복이답게 꾸려지고 있는 농장마을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지난번에 이곳에 왔을 때 농장원들의 요구대로 일동 1세대의 살림집을 지어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길 정말 잘했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었습니다.
2: 우리 원수님께서요.
1: 예, 그러시면서 우리 인민이 자연재해로 한순간이나마 낙심하게 하거나 생활상 불편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3: 아니,
1: 지금 군당 총사를 비롯한 중요기관들에서 생활하는 인민들이 우반의 식당들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데 시급히 이동식사를 조직할 때 대한 운종어린 조치까지 취해주셨습니다.
3: 군당위원장 어른,
1: 할머니, 노인님들이 식당으로 오가는 그 자고만 쓰고까지도 헤아려보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결코 작은 일이란 없다고, 이제부터는 우리 일꾼들이 직접 인민들에게 식사를 날라다 주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아니,
1: 그래서 노인님들이 제 집에서와 같이 마음 편히 방에 앉아 자식들이 안겨주는 생일상도 받고 식사도 하게 해야 한다고 다심히 이루셨습니다.
0: 아니,
4: 뭐라고요? 우리 원수님께서 그렇게까지...
1: 어쩌면...
5: 우리들이 뭐라고 이다지도 마음 쓰시면...

9월 11일 금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9분에는 음악을 들으시고 6시와 7시 보드와 날씨, 7시 17분 특집 위대한 어머니의 품, 8시와 11시, 16시와 19시에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절 기념 국기 개양식 및 중앙선수 모임이 엄숙히 진행된 소식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경절 경축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하신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9시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 보도, 11시 11분 실담, 온포지구에 새겨진 인민사랑의 자욱을 도도모 볼수록, 12시 보도와 날씨, 13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녹음 구성, 흥하는 고장에 행복의 웃음소리 높아간다. 15시 보도가 있고 16시 11분 위민 혼신이 나온 사랑의 결정체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 보도, 18시에는 특집 충성과 애국의 한길만을 걷는 상원 노동계급, 19시 50분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샘물, 20시에 보도가 있고 20시 12분 교육자들이 받아하는 크나큰 사랑,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 종합보도와 날씨, 22시 보도가 있고 22시 31분 방송국 사랑의 초침소리.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 11일 금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저순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율리 씨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율리 씨, 녹음 구성, 흥하는 고장에 행복의 웃음소리 높아간다. 15 시 보도가 있고, 16 시 11분, 위민 혼신이 나온 사랑의 결정체. 이런 제목의 방송. 17 시 보도, 12 시에는 특집, 충성과 애국의 한길만을 걷는 상원 노동계급. 19시 50분,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샘물. 20시에 보도가 있고, 20시 12분, 교육자들이 받아하는 크나큰 사랑.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 종합보도와 날씨. 22시 보도가 있고, 22시 31분, 방송국 사랑의 초침소리.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심장속에 언제나 그이가 계시여라. 우리의 삶과 미래, 운명의 전부를 다 맡기고 사는 우리 원수님. 그처럼 듣고 싶던 수령님 음성 이 가슴에 다시 들려주신 분, 그처럼 그리웠던 장군님 모습 안고 오신 분, 품어주시는 사랑 펼치시는 그 뜻, 그처럼 따뜻하고 위대, 인민의 심장을 들어잡으신 우리의 김정은 동지. 그이가 아니시면 그 누가, 모나먼 외진 섬 한끝까지 세상에 없는 정의의 바닷길을 병사들 앞에 열어주시랴. 그이가 아니시면 그 누가, 권진의 낮과 밤 바치고 또 바치어 인민이 낙을 누릴 희한한 장점을들로 행복의 무릉도원 펼쳐주시랴. 그이의 심장 속엔 오직 인민이 있고, 인민의 마음 속엔 언제나 그이만 계시거니, 인민의 기쁨 중에도 가장 큰 기쁨은 원수님 배없는 기쁨. 그 영광의 한순간에 두고 살지 않던가, 한생의 행운도 눈부신 성공도. 그이가 이것이요 나라의 모든 일 잘되고

0: 그이가 돌보시어 인민의 집집엔 사랑과 정 넘치고니 그이께 내옥된 천만의 신장 이곳이 원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우리의 일심단결이여라. 원수님만 믿고 따르는 인민의 한마음 인민의 신념 수천 개를 지하막장 암벽 속에서도 가슴속 가득히 안고 사는 빛이여라. 광란하는 날마다 파도 위에서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에조차 목매여 전사가 남기고 가는 부름이여라. 아, 이 나라 아들 딸들이 목숨은 버려도 결코 버릴 수 없는 제1의 생명 전사의 신념. 나는 이 하나의 신념으로 흉룡 앞에 숨쉬며 살련다. 이 신념의 한 생을 우리 당의 붉은 기폭에 고이 얹고 살련다.
1: 박경심 쓴 신념의 노래,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의 방송은 리명옥이었습니다.

0: 번영과 평화, 성공이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했습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 즈음에서 마흐무드 아빠스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이 9일 축조를 보내왔습니다. 마흐무드 아빠스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기념일에 즈음해서 팔레스티나 국가와 인민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 각하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하와 따뜻한 축원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국무위원장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진선적인 조선인인 조선노동당에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당정인의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받들고 금속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더욱 고조시키며 철강제 생산을 늘여나가고 있습니다. 금속공업청과 해당 단위의 일꾼들은 생산 장성의 기본 고리는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분출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혁명적 요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상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책제철연합교육소에서는 생산 현장에 애국으로 단결하자를 비롯한 고와 표, 직관선전물을 게시해놓고 그를 통한 교양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것과 함께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과의 상봉 모임을 자주 조직해서 모두가 그들의 정신세계를 적극 따라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존 생산 공정을 기술적으로 완비하고 새로운 공정을 꾸리는 등 생산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데 힘을 넣어 어느 단위에서나 증산의 동업이 높이 울리게 하고 있습니다.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서는 군중의 애국심을 발동하여 에너지 절약형 산소유열법 용광로의 정상 가동을 보장하고 설비들의 가동 예수를

를 받아들여 종전보다 그린카의 분쇄 효율을 일중 제고했으며 정유난 설비 점검 보수 체계를 확립해서 생산 활성화에 동움을 기운차게 올리고 있습니다. 생산 장성을 위한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이 힘있게 전개되는 속에 각종 분쇄체들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크롬 주철에 의한 주물품 생산 방법이 도입되고 석탄 분쇄기가 합리적으로 개조됨으로써 시멘트 생산에서 매일 높은 실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의 대건설구상을 실천적 성과로 받들어갈 인류만큼 천내리 시멘트 공장에서도 새 기술 도입 사업에 주대는 힘을 두고 소속 능력을 끌어올리고 품질 검사 방법을 개선해서 시멘트의 질량적 장성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대한 친손유리 공장에서 설비 관리와 기술 관리를 앞세워 제품의 원가를 줄이면서도 장식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외선 차피 유리와 착색 유리 생산 토대를 구축했으며 기대들의 만가동 만발을 보장해서 매일 판유리 생산 계획을 거침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방의 자본으로 질 높은 마감 건재를 개발 이용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강계 건재 공장과 희천 타일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 계급도 능률적인 설비 증설과

김일성 종합기약과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함흥용해군인 소재일용품공장을 비롯한 370여 개 단위가 참가한 졸라매에는 지역별 지적 소유권 부문 졸라매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1,600여 건의 발명권, 특허권, 상표권, 공업보안권, 저작권 등이 철품됐습니다. 졸라매 기간 지적 소유권 사업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의 경험 발표회도 진행됩니다. 개막식이 10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숙노 동지와 관계부문 출품단위 일꾼들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내각 부총리 전순국 동지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윤설자는 경례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지적 소유권 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정연한 지도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며 지적 소유권 보호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튼튼한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정력적

0: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옥향 권주현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과 내일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시로스, 평년보다 3도씨 낮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송,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송 26도씨, 신의주 27도씨, 해주 28도씨, 사리원 27도씨, 강계, 원산 26도씨, 함흥 27도씨, 청진 24도씨, 해산 23도씨, 남포 27도씨, 라선 25도씨, 개성 26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15도씨, 27도씨, 신의주 18도씨, 28도씨, 해주 16도씨, 28도씨, 사리원

0: 보도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 왔습니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에 즈음하여 당신께와 당신을 통하여 전체 귀국 인민에게 나 자신과 아제르바이잔 인민의 이름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과 친선협조 정신에 맞게 계속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당신께 최대의 축원을 드리면서 귀국 인민에게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의를 드립니다.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대통령 이람 알리예브. 2026년 9월 7일 바쿠.
1: 위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주체적 청년운동의 최전 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오늘 우리 청년들은 무비의 영감성과 헌신성으로 당과 자국을 받들어가는 믿음직한 청년 전위로 억세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0: 기자와 만난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 위초력 동무는 청년들이 강해야 당도 강하고 국가도 강해진다는 철석의 의지를 나누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방제 8차대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의 첫 시작부터 역사에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는 청년운동의 새 전기를 펼치시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강제 8차 대회 이후 근로단체 조직 별대회로서 청년운동명 제10차 대회를 제일 먼저 진행하도록 하신 격려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대회에 보내주신 육사석 소환에서 청년운동명의 명칭을 사회주의 애국청년운동명으로 계칭하도록 하시고, 사회주의 애국청년운동명이라는 새로운 명칭에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이상과 품모가 집약되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격려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2021년 8월 청년절을 맞으며 사회주의 군소래 어렵고 힘든 조선들의 탄원 진출한 청년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축하문과 어렵고 힘든 부문의 탄원 진출하여 인생의 새 출발을 한 청년들을 만나 주시고, 자신께서는 인생의 새 출발을 한 동무들의 결심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동무들이 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고 절절히 하신 말씀에도 뜨겁게 담겨져 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전위거리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거리 완공이 가지는 의의도 크고 중요하지만, 보다는 중국 각지에 선보여온 12만 청년 대군이 건설 과정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되고 성장한다는 의의가 더 크고 귀중하다는 하늘 같은 믿음을 안겨주신 우리의 아버지 원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북도 피해받고 전국에 파견되는 백두산 용청년탈격대 진출식에서 하신 뜻깊은 유설에서 청년동맹은 항상 자신께서 믿고 내세우고 싶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위부대라고 세상 최대의 영광을 안겨주신 격려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그후 여러 차례나 흙먼지 날리는 문화문 북변의 건설장에 찾아오시어 우리 청년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셨습니다.
0: 우리 청년들을 참된 청년 혁명가, 청년 애국자들로 키워 내세워 주시는 경외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품속에서 주체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온 청년 전위들의 대부대가 억세게 자라나고 있다고 하면서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 김경룡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우리 평양시에서도 지난 5년간 수많은 청년들이 조니고리와 신의주 언실종합농장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대건설장들에서 청춘의 자욱을 뚜렷이 새기었으며 종든 수들을 떠나 당이 부르는 오륙고 힘든 처서로 영락 달려나갔습니다. 또한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잘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오륙고 힘든 처서에 탄원 진출하여 오늘은 청년동맹 초급 일꾼으로 혁신자로 자라난 청년들과 교육과 과학, 생산 현장들에서 니훈을 창조함으로써 사회주의 애국 청년 선구자의 용리를 지닌 청년들도 배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류 용의군인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어주고 처녀의 몸으로 부모 없는 아이들을 스스로 맡아 키우는 것을 비롯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서행의 주인공들도 수많이 자라났습니다. 이처럼 격려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그대로 우리 청년들의 혁명적 성장의 자양분으로 운명의 핏줄기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 일꾼들은 모든 청년동맹원들이 당제 9차대의 결정관찰을 위한 성스러운 요정에서 애국 청년의 술기와 혁명을 남김없이 떨쳐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과 조직정치 사업을 박력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3: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수력발전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전력 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성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력발전관리국에서는 발전소들에서 설비와 구조물 보수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전강 발전소에서는 수차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창의 고안을 받아들여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원재 기초 보관과 도중 취수구들의 물 통관 능력을 높이고 수로 정리도 알심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진강 발전소에서 변압기, 차단기를 비롯한 전기 설비들에 대한 점검 보수를 질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수문과 구조물 사이로 물이 새지 않도록 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용웅 청년 발전소와 시천 발전소를 비롯한 다른 발전소들에서도 수력 구조물 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 보수의 질과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0: 새로운 오기는 계획의 첫해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채취공업성 린비료 공업관리구간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인민생활 향상이 필요한 린종광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리국에서는 농업 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

0: 문제를 기어이 해결하려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린디류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중단 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산들의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시약, 부속품 보장 대책을 면밀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풍년광산에서 마감기, 파쇄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성능 갱신과 4기 원판식 진공 탈수기의 동작 원활성 보장에 모를 받고 린종강 생산을 질량적으로 늘여나가고 있습니다. 증산광산과 영유광산에서는 채굴과 박토 처리를 확고히 앞세우면서 채굴장 확장의 힘으로 연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쌍용광산에서도 교대 간 설비 인계 인수 사업을 엄격히 해서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는 것과 함께 운반 능력 제고를 완강히 내밀어 일정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했습니다.
1: 함경북도 농촌격리위원회 농포저수어목장에서 우량 품종의 저수어 마릿수를 늘리고 계절 조건에 맞는 과학적인 사양 관리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저제품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송혁 특파기자와 만난 함경북도 농촌격리위원회 농포저수어목장 공정기사 리춘일, 작업반장 김운춘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금 우리 제스 목장에서는 저생산량이 높은 우량 품종의 종자들을 확보하는 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 배율을 높이기 위한 인공수정 방법을 도입해서 지난해보다 우량 품종의 젖소 마리수를 1.2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종자 수소들에 대한 사양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후보 종자 수소들을 원종 체계 안에서 육종하게 한 이런 사업도 제정된 절차대로 엄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 공정 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우고 품종적 특성에 맞게 쌍부치기를 진행해서 보다 우수한 개체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목장에서는 방목공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방목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또 먹이 원천이 풍부한 풀판들을 구획을 정하고 순환식 방목을 조직해서 저생산을 현저히 늘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 사업도 정상화하고 느산 수세화과 같은 수위 약물도 자체로 지속 보장하면서 각종 질병들을 예방 치료 대책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장에서는 저가공 설비들에 대한 정상 가동을 보장하고 위생 안전성도 철저히 보장해서 맛과 질이 담보된 저제품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당이 육아정책 관철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0: 그다음 최근 일본 당국이 러시아의 하바롭스크에 건립된 대일 전승 기념비를 해체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유엔 훈장의 적극 저항은 이미 유명무실해졌다고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일본의 철거 요구를 단호히 일축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일본의 대일 전승 기념비 철거 요구에 이것은 바람이 불지 말라고 태양이 빛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야유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사실에 기초하며 우리의 기억은 기념물에 보존돼 있다고 강조하고 그는 일본이 역사를 경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질병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훈장의 적극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전폐국에 대한 특수한 제도적 조치로서 오늘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면서 일본은 마땅히 역사를 거울로 삼고 군국주의와 철저히 결별하며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의 이웃 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기희형, 리명옥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3: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과 내일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낮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26도씨, 신의주 27도씨, 해주 28도씨, 사리원 27도씨, 강계 원산 26도씨, 함흥 27도씨, 청진 24도씨, 해산 23도씨, 남포 27도씨, 라선 25도씨, 개성 26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송실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15도씨, 27도씨, 신의주 18도씨, 28도씨, 해주 16도씨, 28도씨, 사리원 15도씨, 28도씨, 강계 11도씨, 28도씨, 문산 13도씨, 26도씨, 함흥 13도씨, 28도씨, 청진 14도씨, 25도씨, 해산 8도씨, 26도씨, 남포 16도씨, 28도씨, 라선 15도씨, 26도씨, 개송 16도씨, 26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서해안 지역에서 북서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과 저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4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15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6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7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18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중앙 방송입니다. 주치료 이끄시는 서울세의 위인.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국의 앞날을 떠밀고 나아갈 후대들을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여성들의 역할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여성들은 은혜로운 당의 사랑 속에서 영웅으로, 애국자로, 혁명가로 아름다운 생애 자욱을 손아가고 있으며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아가는 힘있는 역량으로 긍지 높은 삶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애국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어머니들. 나라 앞에, 사회와 집단 앞에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내세운 사랑하는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다면 이 나라의 어머니들이 누리는 그 감 높은 삶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0: 것인지. 위대한 어머니의 품. 오늘도 승범이 어려웁니다.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장에서 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이라고 정담아 불러주시던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자유로운 그 영상이 모진 고난 속에서 승리를 찬조하며 전진하는 우리 조국이 이 땅에 무수히 살려가는 영광의 역사 속에는 총을 쥔 군인도 있고 뛰어난 두뇌를 가진 과학자도 있으며 근로의 땀을 성실히 바쳐가는 노동자도 있고 근면한 농사꾼도 있다고. 그러나 그 모든 영광과 영예의 가장 높은 단상에는 언제나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조선 여성들이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이 서 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영광의 그날을 돌이켜보며 해산백화점 부원 자금복 동지는 말합니다.
1: 정말이지 논문보다 더 앞섭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국을 위하여 국민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응당한 부모를 한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묻어둔 오만 가지 걱정으로 남몰래 애를 태우면서도 언제나 소박한 웃음으로 난간을 이겨낸 강의한 분들, 얼굴이 아름다움은 고생과 더불어 쓰러져 가도 고결한 정신세계를 지니었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게만 뵙게 되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어머니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정말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0: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던 고심도 만단 사연도 모두 헤아려 주시는 위대한 오보의 친근하고 뜨거운 정이 넘치는 연설을 들으며 대리에 참가한 어머니들 뿐만이 아닌 온 나라 어머니들 모두가 흐르는 눈물을 곧잡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평촌구역 미래동에서 살고 있는 김용애 여성을 취재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모두 공화국 용들로 훌륭히 키워 조국 앞에 내세운 것으로 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공산주의 어머니 용예상 수상자였습니다.
2: 원수님 배려로 두 아들을 다 한날 한씩, 하나는 저자 현관 20층 사업, 우리는 여기 일현관 20층 사업. 집 밖에 와서 첫날 밤엔 잠이 오지 않더만요. 그저 꿈꾸는 것 같고.
3: 그 두 아들이 받은 집이 현관도 나란히 있고 또 층호도 같다고 하는데 삭갈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2: 전 맏아들 집에서 사는데 글쎄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나니까 문 걸렸었단 말이에요. 네. 내가 좀 두드리니까 막내 며느리가 나오더만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집 헷갈렸구나 하고. 네. 훌륭히 키웠다는 게 당에서 다 키웠습니다. 공부도 다 수제 교육하는 것도 다 정말 우리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정말 좋다. 정말 난 낫다는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영광과 행복을 제가 다 받아놨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받아오는 사랑을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저를 제5차 어머니 대회에 불러주시고 공산주의 어머니의 감 높은 영예도 안겨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대표를 불러주시고 영광의 기름 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공산주의 어머니답게 자식들을 더 훌륭히 내세우겠습니다.
0: 이것이 어찌 김용애 여성의 심정 분이겠습니까? 다섯 자식을 낳아 세 자식을 조국보의 조서에 세워 공산주의 어머니 용예상을 수여받은 능나인민유원지관리소 관리원 김은희 여성의 목소리도 뜨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4: 나라가 고난을 겪던 시기 자식들을 하나 둘 낳아 키우면서 정말이지 마음속 고충이 많았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찾을 날 없다고 코로나 당해서 다자는 세대라고 음성을 고독 베풀어 줄 때마다 저는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당의 그 사랑에 꼭 받아봐야겠다는 결심을 다지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거울이 되기 위해 무척 애썼습니다. 솔직히 저는 뭐 별로 크게 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에서는 우리에게 하성구리 동실한 살림집도 안겨주고 저를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까지 불러줘

0: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엔 또다시 공산지 어머니 용의상 상자로 내세워 주었으니 그저 날로 더해만 가는 그 사랑에 충성으로 받아들일 마음뿐입니다.
1: 우리가 만난 여성들은 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어머니들이었습니다. 비록 지나온 경력과 하늘이는 서로 달라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모두 위대한 어머니 당에서 키워주고 내세워주었습니다. 일편단심, 당을 따라 한 길만을 가겠습니다.

0: 경외하는 총기소 동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못 잊을 추억 속에 되새겨봅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처음으로 맞이한 38국제 부녀절에 우리 여성들에게 새 힘과 용기, 새 희망을 안겨주시려 마련해 주신 성대한 기념 음악회들, 오버니 수령님을 모시고 제1차 전국 어머니 대회가 진행되었던 날을 어머니 날로 제정해 주시고 첫 어머니 날을 맞으며 소집하도록 해주신 제4차 전국 어머니 대회를, 그 나날과 더불어 인민은 보았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수고를 제일 먼저 헤아려 주시고 어머니들이 이룩한 성과라면 진주 보석처럼 귀중히 여기시며 더욱 감높이 내세워 주시려는 위대한 오보이의 정 깊은 그 영상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염원을 기어이 실현해 드릴 폐곡 같은 마음을 안고 어려운 탐구의 초행길을 꿋꿋이 걸어온 여성 과학자의 손을 꼭 잡으시고 애국 과학자의 고귀한 영예도 안겨주신 분, 인적 드문 산골에 자리 잡은 혁명사적지에서 묵묵히 한 생을 바쳐가는 한 요강사의 해설을 들으시고서는 중앙의 강사보다 더 잘한다고 지하해 주시며 언제부터 혁명사적 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남편과 자식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미 물어도 보시고 훌륭한 가정, 애국자 가정이라고 감높이 내세워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1: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난 7월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를 서집해 주시고 우리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대회 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경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향유할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앞에 놓고 애국의 한 길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과 희열을 찾는 고결한 인생관과 참다운 모성애로 가정과 사회의 아름다움과 청신함을 더해주며 애국에 대해 혁명에 대해를 끝끝이 이어주는 우리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 당의 웅대한 역사적 대업은 빛나게 완수되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용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여명의 끈들은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를 열렬히 사랑하고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으로 살아 숨쉬는 여성도지, 그 활약과 전투력에 있어서 이 세상 비길 데 없는 여성들이 위력한 애국 집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더없는 자랑이며 우리 국가의 커다란 위력으로 된다고 하신 경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저국의 융성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진정한 애국자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고

소식이 우리 가슴 세차게 울려줍니다. 정녕 우리 여성들에게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의 줄기찬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힘의 원천입니다. 하기에 우리 어머니들은 오늘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여성혁명가 공산주의 어머니가 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 생기와 활력 넘치는 사회, 나라의 창창한 미래를 가꾸는 데서 자기의 신성한 본분과 책임을 다해 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 수천만 아들, 딸들을 보살피고 온 나라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속 생각과 고생을 헤아려 주며 그들을 이 세상 가장 빛나는 영광의 단상에 감높이 내세워주는 위대한 어머니의 품. 그 품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의 품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 제일로 위대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이 나라 어머니들의 존엄은 더욱 빛날 것이며 그 행복도 영원합니다. 위대한 어머니의 품.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임무를 엄격히 이행하며 사회주의 리념과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고수하고 사랑하는 조국에 충성하여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무궁토록 이어가는 데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갈 것을 성스러운 국기 앞에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 국경들이 즈음하여 전 인민에게 보내는 축하 연설을 하셨습니다.

0: 하는 앞길에는 반드시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고 확언하시고 전체 인민들과 이 나라의 모든 가정들의 따스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축원하셨습니다. 위대하고 슬기롭고 영감한 우리 민의 열렬한 애국심과 지혜,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굳게 믿고 우리 국가에 강대하고 번영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앞당겨올 틈없는 신념과 의지를 선언한 김정은 동지의 열정적인 연설은 참가자들을 세차게 격동시켰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우렁찬 만세 환호송이 장례를 진감하며 터져올랐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독창적인 인민대중 제일주의 국가건설 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국가의 불멸한 영광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역사적 성업의 전위에서 지칠 줄 모르는 정열과 완강한 분투로 인민이 부여한 중대한 책무를 다해 나갈 철속의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1: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경절 경축 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 격려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9월 9일 평양 의사당에서 공화국 창건 78돌 경축 행사에 초대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역사적인 단재 9차대회가 가리킨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관건적인 전진 행정에 애국의 열정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보람과 영예를 안고 그처럼 고대하던 영광의 시각을 맞이한 참가자들은 오메도 그리며 뵙고 싶던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을 더 위대하게 하고 우리 진보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서 우리 당과 뜻과 의지를 함께하며 진함없는 헌신으로 이룩한 노력적 성과들을 안고 9월의 경축행사에 초대되어 온각 분야의 대표들을 따뜻히 축하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국과 자기의 운명을 하나로 잇고 공화국의 승리와 용광에 바쳐가는 생을 가장 영예롭고 행복한 삶으로 여기는 애국자들의 대우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국가의 활기찬 발전과 당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제일 비결로 무궁무진한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가 발전의 전례 없는 앙양길을 지속적으로